7월 30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조경수의 돌려줄 수 없나요? 함께 들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 요거랑 티 안 나는 일이 딱 들어맞아요. 평소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티 안 나는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당장 티가 팍팍 나면서 모든 게 불편해지는데요. 그래서 티 안 나는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 더 잘해드려야 되는 거죠. 1491님께서요. 현미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조금 일찍부터 장사 재료 준비하는데 벌써 땀샘 폭발입니다. 더워도 좋으니 제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보는 아침입니다. 아, 아침부터 서두르시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아유, 저도요. 이렇게 이제 방송 올려고 아침에 준비하다 보면 와, 옷 입는데 벌써 땀이 줄줄 나요. 그러니 일터에서는 어쩌겠어요. 그쵸? 1491님. 그래요. 장사 잘 되기를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화이팅! 1634님께서는요. 포도나무 새순이 나올 때마다 땄는데 티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방치했더니 세상에나 이렇게 와우 훌쩍 자라 힘겹게 하고 있어요. 역시 일은 미루는 게 아닌가 봐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 지금 순을 안 따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인가요? 근데 보기에는 너무 오 와우 와 이렇게 되는구나. 볼 때는 엄청 이파리가 땅을 막 덮었어요. 오 참 그러게요. 얘네들은 정말 손이 많이 가죠. 1634님 아니 근데 포도 그 작물 엄청 크게 하시나 봐요. 오늘도 땀 많이 흘리시겠어요. 화이팅!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요즘 자주 부르시는 애창곡들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도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방송으로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 남들한테 말 못하는

0: 속마음, 즐거운 소식, 짠하고 애틋한 마음, 아니면 부글부글 속 터지는 이야기. 아, 많죠.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나 콩 중에서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주마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 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윤수일의 유랑자 함께 들었습니다. 김병수님, 7191님, 9039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연희님께서요. 현미 언니,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여름휴가 갑니다. 오, 3박 4일 일정으로 삼척으로 갑니다. 가족이 함께 같이 하는 게 설렙니다. 애들이 어릴 땐 바리바리 짐 싸다가 힘 다 빠지는데 애들이 크니 이제는 함께 맛집 찾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아이들도 다 자랐군요. 그래요. 근데 맛집 찾아서 같이, 아유, 네. 맛있는 거 먹고, 삼척이면 또 바닷가에 가서 또 좀, 네. 해수욕도 하고. 즐거운 시간. 여름 휴가 벌써, 아, 그러네요. 여름 휴가 떠날 때입니다. 조연희님, 네. 잘 다녀오세요. 조연희님 가족분들. 저는 선물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7060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중량구 면목동에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는데요. 면목역에서, 오, 면목역에 오늘이 한 달이 되는 날이어서 회원 30명에게 요구르트 시원하게 쐈어요. 저 잘했나요, 언니? 하셨는데, 그러니까 역에서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상상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야외에서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같이 하는, 그 야외에서 그냥 하는, 약속도 없이, 아, 약속은 안 했지만 거기서 항상 하니까 참여하는. 아, 네. 어쨌건 뭐 오늘 이렇게 한 달 되는 날이라서 회원분이 30명이세요. 잘하신 겁니다. 7060님. 이 복 쌓는 게, 이렇게 뭔가 음식을 접대하고 이런, 그런 게 복 쌓는 것 중에 하나래잖아요. 저는 아이스 커피 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차영호님께서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언제 다 지나가지? 응? 한숨부터 나왔는데요. 아, 문득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를 반기며 꼬리 칠 반려견과 시원하게 마실 맥주 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그 소소한 낙을 버팀목 삼아 기분 좋게 시작해 봅니다. 집에 댕댕이가 있군요. 네. 아유, 댕댕이 생각하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괜히 웃음 막 미소 짓게 되고요. 그럼요. 예. 댕댕이가 집에 있으면 얼른 집에 가고, 네, 같이 놀아주고 또 하고 싶죠. 시원한 맥주 좋아요. 자, 영호님. 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정말 이렇게 여름 한가운데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참 다양하게, 아, 여름 보내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부탁한다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노래 신청곡도요. 3375님께서 조은성의 곰배령 청해 주셨는데요. 곰배령. 네. 무더운 여름에도 아주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엄청 시원하죠. 노래 들으면서 같이 한번 그려보고요. 서동수님께서는 현당의 정 하나 준 것이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경택님께서요. 현미 누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경포 해변 주변에서 옥수수 장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37도가 넘었고요. 와우. 오늘도 무더울 것 같아요. 현미 누님이 시원한 음악 바람 많이 날려주세요. 아, 도경태님. 경포 해변에서 옥수수. 제가 만약에 거기 지금 있다면은 당장 가서 사 먹습니다. 옥수수 절대 못 지나가요. 아, 근데 얼마나 더우세요. 그쵸? 아침부터 그 옥수수는 더구나 쪄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껍질 벗기고 그 또 뜨거운 솥 옆에서 익었나 안 익었나 뜨거운 것도 꺼내서 또 비닐에다 담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사 먹는 저희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요. 아, 도경택님 그나저나 이제 피서 처리를 해서 옥수수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옥수수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 오늘도 많이 팔리고 장사 잘 되길 바라고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화이팅! 노래 바람 시원하게 그쪽으로 보내드려요. 2356님께서는요. 야호! 야호! 오, 새벽 6시에 아빠 차 타고 조카들 보러 서울 갑니다. 제가 운전은 못하지만 아빠 혼자서 거제에서 서울까지 잠깐만. 오, 6시간을 운전하시면 힘들까봐 함께 가고 있어요. 서울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서울에 조카들 보러 아버님은 그럼 손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곁에 타고 운전 안 하시는 분은 하실 몫이 있어요. 계속 말 걸어주시고요. 아, 근데 러브레터 지금 듣고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같이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아마 아버님도 그 6시간 운전하시는 6시간이 좋으실 거예요. 서울에 오셔서 손주도 보고 함께 해주신 2356님 아유 참 기특합니다. 제가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두 잔 드릴게요. 아버님하고 같이 드세요. 2934님 조미미의 아 서귀포를 아시나요? 정해주셨어요. 좋아요. 손기영님께서는 강승모의 아니 된다고 정해주셨고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전옥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한 달에 한 번 큰 장을 보러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대형 마트와 다르게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하게 파는 대박집이 몇 곳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인기 있는 집은 오전 10시에 오픈인데도 미리부터 대기줄이 끝이 없었습니다. 저도 얼른 줄을 섰고요. 드디어 10시가 되자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저는 재빠르게 장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파프리카 10개를 바구니에 담고 이파리 싱싱한 고구마 순과 토실토실 머이떼, 오징어와 전복까지 한가득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큰 바구니 3개가 가득 찼는데요. 이렇게 큰 장을 보고 나면 뒤처리가 늘 큰일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들고서 낑낑대며 집으로 와야 하는데 장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싸고 싱싱한 채소들 담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결국 오늘도 허리가 끊어질 각오를 하며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덥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싸고 싱싱한 채소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마도 이런 게 주부의 마음이겠죠. 고구마수는 껍질을 까고 데쳐서 제 손맛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제가 어느 해 여름 문학기행을 갔을 때 식당에서 먹은 고구마순 김치 맛에 홀딱 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고구마순 김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가는 김치지만 제철에만 맛볼 수 있으니 그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다. 양념 듬뿍 제 손맛까지 더해지니 그 맛에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살 통통한 머이떼는 된장과 들깨가루에 조물조물 무쳤더니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징어는 새콤달콤 무침을 하고 전복은 짭조름한 전복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주일 먹을 밑반찬까지 정성껏 만들어 놓고 나니 어느새 하루 해가 다 졌습니다. 한바탕 뒷설거지를 하고 저녁은 아까 사온 빨간 강낭콩밥에 코다리찜도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나, 맨 마지막에 샀던 강낭콩이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시 아까 강낭콩 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통 한가운데에서 금방 까놓은 강낭콩을 샀는데 제가 돈을 내려고 강낭콩 봉지를 내려놓고서는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놈의 정신머리 어쩌죠? 큰 장 보는 날이면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제철 먹을 거리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비록 빨간 강낭콩은 잃어버렸지만 여름 큰 장을 보며 음식 추억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는 오늘이었지만 이런 날들이 저는 행복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0966님께서 고구마 순 김치 부추 넣고 하면 진짜 맛있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고구마 순 김치 저는 못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이민자님께서는 우리 친정집에 가면 큰언니가 고구마 김치 담가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친정집 안... 네? 아, 친정집인 전라도 영광에 못 가고 있네요. 아, 친정이 영광이에요. 오, 이민자님. 참 바쁠 때도 그렇죠. 교통도 좋고 막 가면 되는데 이 시간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아하. 전라도 쪽 그 김치인가요? 고구마 순 김치가? 김수경님께서는 맞아요. 시장에서 이것저것 살 때는 먹을 생각에 사게 되는데 그걸 들고 올 수고가 만만치 않아서 머뭇거리게 되죠. 근데 사연자님 대단하세요. 다 들고 오시다니. 아,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엄마 따라 시장 가면 여름엔 진짜 수박 한 통 엄마가 들고 오셨는데 아이고야. 옛날엔 진짜 엄마들, 우리 엄마들, 그죠? 이 소형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네 주부들은 하루가 그려지네요. 와, 평범한 보통의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죠. 이 사실을 안다는 건 참 이제 돌을 튼 것 같아요.

도에 달한 거예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하루하루가 아, 행복이라는 건 안 되는 건 아 정말 이제 끝이죠. 그럼 일상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점옥님께서는 오늘 저도 고구마순 김치 담가야겠어요. 아삭아삭 밥도둑 고구마순 김치야. 딱 기다려. 오, 이 점옥님도 손맛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그래요. 장을 보다 보면 나중에 들고 갈 생각은 못하고 싱싱한 채소나 과일이 너무 탐나서 자꾸 담을 때가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직접 재래시장 가서 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구마순 김치 저도 그 맛이 궁금하고요. 아, 만드신 반찬 얘기만 들어도 입맛이 돌아요. 오늘 사연 주신 전옥자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달에 그래도 인생 블랙박스 받으실 분들은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월말. 네. 0732님 무지개 트리오의 잊으려 해도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98님께서는 이은아의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청해 주셨네요. 신나는 노래 두 곡 같이 들어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고복유님, 고복유님, 복유님, 네.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에어컨이 말썽인데 남편이 싸게 사려면 발품을 팔아야 된다면서 이 폭염에 저를 데리고 다섯 군데는 돌아다녔어요. 절약하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고 말했다가 길바닥에서 싸웠네요. 결국 에어컨 못 사고 왔어요. 아니 저런, 아니 아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그래요? 요즘은 왜 젊은이들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던지.

그러던데.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몰라서. 그나저나 싸워서 어떡해요. 에어컨 참 웬만하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집안 공기가 선풍기 하나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러면 또 더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안전문자 오던데요. 집안을 시원하게 하라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어떻게 둘이 잘해서 에어컨 네. 좀 적당한 가격에 꼭 장만하세요. 고보규님 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이구이구 임영웅의 보금자리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휴가 가는 차량들로 저녁 시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동남원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나면서 현재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토평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상일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중동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 때문에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졸음쉼터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와 또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부근, 다시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호법분기점 부근과 원주 일대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0: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함께 들었는데요. 8901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1179님께서는 사연 주셨고요. 현미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퇴직을 하고 강아지랑 아침 산책을 하면서 즐겨 듣는 현미님의 목소리였는데 이젠 너무 더워서 이 시간에는 산책을 엄두도 못 내요.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는 차 외부 온도가 42도를 가리키더라고요. 대신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장만해서 식탁 위에 놓고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집사람과 같이 러브레터를 듣고 있답니다. 산책 시간은 새벽 5시로 옮겼습니다. 와우, 혼자 듣다가 둘이 같이 들으니 더 좋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셔요. 네. 지금 늦은 아침 드시면서 러브레터 부인하고 함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1179님 감사합니다. 근데 산책 시간에는 사실 산책하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좀 번거롭고 그럴 텐데 이렇게 집에서 또 식탁에서 식사하시면서 보내는 건 좀 수월하죠? 덕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새벽 5시에 산책 시간을 옮기셨어요. 5시에, 하기야 5시에 날이 밝죠. 대단하십니다. 1179님 일상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계속 아침에 이제 식탁에서 러브레터 함께 해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반가운 추억의 노래, 또 요즘 여러분이 부르시는 애창곡들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고려 깊어져!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둘 다입니다.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끝없고 하늘도 끝없고 바다에 돌 던지고 하늘에 침 뱉고 바다는 벙글 하늘은 잠잠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조관우의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둘 다 함께 했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동시도 많이 지었고요. 그 중에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로 오늘 둘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푸른 하늘의 뭉게구름, 푸른 바다와 반짝거리는 모래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여름인데요.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들 많던데 그 푸른 바다와 하늘을 만끽하시는 휴가 잘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7482님께서요. 현미님, 해변가 선베드에 누워 따끈한 옥수수 먹고 싶네요. 하지만 현실은 정읍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다새 소리가 유혹하고 파도가 자꾸 불러대 귓가에 맴돌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모두 놀러 갈 수는 없고 러브레터 들으며 마음 달래며 맡은 일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한테는 참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그게 있잖아요. 아유, 네. 몸이 그, 아, 저는 아까 이렇게 딱 앞에 읽으면서 지금 거기 진짜 그 옥수수 드시고 계신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부러움이 이렇게 막 일었는데, 어쨌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심지어 그 따끈한 옥수수 냄새도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7482님 지금 현장에서 땀 흘리시며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계신데 이런 마음의 여유는 좋습니다. 아, 바쁘신데도 이렇게 사연 주셔서 고맙고요. 일 열심히 해야죠.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9229님께서는요. 여긴 제주입니다. 제주도요. 너무너무 덥네요. 아침 일찍 가서 귤 적화하고 집에 와서 두부로 콩국수 하려고 합니다. 멸치도 볶고요. 콩국수에는 멸치볶음이 궁합이 맞더라고요. 아, 근데 귤 벌써 적과라면은 지금 수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솎아주는 그 작업인가요? 몰라서 제가. 아, 네. 아, 제주도. 참, 네. 콩국수에 멸치볶음이요? 그런가요? 어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름, 점심 때 시원한 콩국수 드시고요. 9229님. 아침부터 수고하셨어요. 저는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전선옥님, 네, 선우혜경의 당신 때문에 신청곡 주셨어요. 허용수님, 2188님,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정해주셨고 6200님께서는 이승연의 이즈리, 그리고 0256님, 6501님, 8584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오늘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1996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집 떠나 농장에서 머무릅니다. 주변이 산이라 도시보다 시원하고 요즘 고추가 빨갛게 익어 수확 중입니다. 저녁에는 하늘에 별도 보이고요. 남편도 저녁 퇴근 후에는 이곳으로 와서 당분간 함께 머무를 예정입니다. 농장 한켠에 수영장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하고요. 하루가 짧게 지나가요. 현미 언니,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1196님, 어디예요? 지금 신선놀음하고 계시네요. 농장에서 이 여름 나고 계신가 본데, 아, 참 여유롭고 좋아요. 이 여름에 참 이 여름을 지내는 방법이 많죠. 뭐 우리가 선택할 순 없지만 일하면서 뒤에 지내야 되고 그렇지만 1196님은 뭔가 네, 이 여름을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날이 고추도 빨갛게 익었다고. 아, 모처럼 여름을 아주 여유롭게 즐기시는 1196님 사연 보니까 좋은데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1678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오늘은 저희 아들이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부대로 이동하는 날이에요. 더운 여름 훈련소 생활 잘 마친 우리 아들을 포함한 모든 군인 아들들 고생 많았다고 전해주세요.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항상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시간 참 빠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대한민국 군인 분들입니다. 아, 이 더운 여름에 훈련 받고 정말 제일 힘들죠. 1678님, 그래요. 전역하는 그날까지 아드님 저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7095님, 네, 신청곡 주셨어요. 신청곡 먼저 사연, 그 전에 7842님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7842님께서, 현미님, 답답해서 문자 보내봅니다. 60대 부부이고요. 자식은 아들 하나랍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8세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제 아내와 아들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나는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가 이혼할 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얘기했길래요. 아니 아들 결혼 안 하는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걸까요? 아, 참, 그래요. 7842님. 근데 아드님의 결혼을 두고 왜 두 분이서 싸우셨어요? 이건 아드님 결정할 일인데.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맞는 게 많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내분이 꼭 이것 때문에 화를 그렇게 낸 거 아닌 것 같은데. 7842님, 덥고 이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좀 짜증을 낸 것 같네요. 너무 심하게 냈는데요, 근데 이혼 직전까지. 화푸시고요. 또 지나가는 건 잊어버리면 돼요.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은 잊어버리는 거죠. 떼장갑과 비누 세트 역시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신청곡 사연 주신 7095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신데요. 출근길에 늘 주현미 씨랑 함께 출근한답니다. 와우! 제가 목사님은 찬송가 들어야 되지 않냐고 하면 치매 예방에 우리 가요가 좋다고 하시면서 애청자로 러브레터만 들으시고요. 자동차에 즐겨찾기 1번입니다. 저희 남편 나이는 64세이고 경기도 이천시 시골 목회자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서 무조건 무조건이야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존대를 하시나 봐요. 대화에서도 이렇게 남편분을 아니면 남편분이 목사님이시라 신도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하시는지 좋은데요. 아유 목사님 그래요. 치매 예방에 좋아요. 우리 가요 이렇게 가사 따라 부르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너무 현명한 선택이세요. 하느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 가요를 불러도 찬송가를 불러도 곁에 계셔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천시에 있는 시골 목회자, 시골 교회인가 봐요. 아, 네. 평화로울 것 같아요.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저는 7095님께 시원한 아이스커피 드리고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그럼 큰 소리로 같이 부르시겠네요. 네,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오수미님 신청곡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어드립니다.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 일했던 사람들이 휴가철이나 명절을 맞아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면요. 기차 안에서 재미난 모습이 눈에 띄는데 그게 바로 사투리예요. 처음 서울역에서 출발했을 땐 많은 사람들이 서울말을 구사하는데요. 그러다 점점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주위에 같은 고향 승객들만 남게 되고요. 긴장도 풀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고 주위에서 익숙한 고향 사투리가 들리니까 기차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수한 고향 사투리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죠. 평소에는 사투리 안 쓰다가 고향 친구만 만났다 하면 정다운 사투리가 튀어나오고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랑 전화통화 할 때에만 자연스럽게 사투리로 말하는데요. 고향의 정다운 사투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고 친근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올 여름 휴가 때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 뵈러 내려가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푸근한 고향의 느낌을 가득 담아서 사랑받았던 노래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1969년에 발표한 박일남 씨의 남도 고향인데요. 일반적으로 남도라고 하면 전라남도를 떠올릴 때가 많지만 이 노래에선 남쪽 지방을 두루두루 뜻하고 있어서 서울 아래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사랑했던 곡입니다. 작곡가 신일동 씨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담담하고 구수하게 노래하는 박일남 씨의 매력적인 저음, 가사가 이 인선 씨의 인간미 넘치는 가사가 만나서 듣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는 노래, 바로 박일남 씨의 남도 고향.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찾아내 고향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주현미의 러브레터. 1330님 사연입니다. 현미언니, 방학을 맞아서 시어머니와 초등학생 아이 둘과 함께 서울로 뮤지컬을 보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주현미님의 러브레터 들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 뮤지컬 보러. 어린이 뮤지컬이요? 초등학생 교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른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 가요를 접한다는 게, 이거 참 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접하고 노출되면 나중에 커

해서도 그게 이렇게 몸으로 기억되고 또 이렇게 연관되고 그러거든요. 아, 어쨌건 좋은 풍경이에요. 뮤지컬 잘 관람하고요.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 시어머니와 아이들 둘하고 좋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마칠 시간 됐어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권아들의 잊지는 않겠어요 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휴가지 방향은 이른 시간부터 교통량이 많습니다. 휴갓길은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안전운전이 더욱 중요한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장거리 운전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 있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잠실 철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재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여전히 달래내고개부터 더디게 지나고요. 이전 구간에서는 수원 일대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남공주에서 2인 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남이천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

0: 후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정대현님이 주셨는데요. 아내가 직장 상사 전화를 받는데 세상 상냥하고 톤이 다르네요. 아, 저도 예 차라리 상사가 될 걸 그랬어요. 진짜. 그게 바로 저 숙련된 사회생활의 스킬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전화 올 때, 에어컨 청소 문의할 때,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애매한 사람 만날 때 누구나 목소리를 갈아 끼우는데요. 어쨌거나 가는 톤이 고와야 오는 톤도 곱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New music for someone to...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리고 조피디가 함께합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진짜 가는 말이 제가 만든 어록 중에 가는 말이 곰은 얕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가면 예 이쪽에서도 좀 긴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는 말이 너무 상냥하면 그쪽도 상냥하다. 예,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걱정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매일 걱정을 하고 있게요. 그런 것처럼 예, 화를 낸다고 이쪽에서 똑같이 잘해주지 않습니다. 예, 상냥할 때 저쪽에서 상냥해 받아주는 거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짜증나고 덥고 막 쿡쿡한데 예, 이럴 때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도 현영의 소신발언 예, 이현희 씨 그리고 또 고영배 씨와 함께 하는데요. 여름방학 특집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디오쇼 SNS로 미래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사랑을 그렇게 외쳤는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현희 그리고 고영배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임진모, 주진모 오늘도 후뚜루마뚜루 짚어보겠습니다.
2: 이현이
3: 고영배
1: 소신 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희 씨. 소란 겸 인기 방송인 예, 소방 고영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자, 안녕하세요.
1: 자, 우리 고영배 씨가 결혼 네. 10주년 차인데.
2: 16년.
1: 16년. 아, 16년 차. 네. 가족이랑 좀 떨어지면 불편한 불안 장애가 좀 있어요? 불리불안?
4: 불리불안. 아,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요.
2: 아,
1: 어쩜
2: 진짜?
1: 어쩜 반대냐?
2: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요?
4: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작업실에 외부에 혼자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2: 집에서는 네. 좀 온기를 느끼고 싶구나.
4: 왜 다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간 다음에 막
2: 좋아하잖아요.
4: 표정 숨기고 막 그러자.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2: 아,
4: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2: 작업실에 혼자 있으니까. 네,
4: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다고.
1: 희한하네.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좋지.
2: 보통 그렇죠.
1: 예, 예, 예. 네, 계속 네.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현희 씨는 어때요?
2: 혼자 있는 게 좋죠.
1: 이현희 씨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네.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있는 게 좋긴 하죠.
2: 아, 가족끼리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데.
1: 근데
2: 가끔은 이제 저는 혼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작업실도 그치. 없고 네, 네. 작업실 만들까?
1: 축구장에
2: 혼자 있을 일이 없으니까
1: 축구장 있잖아요. 예.
2: 저는 늘 누군가랑 함께 있으니까 예. 저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서 가끔 아. 차에서 제 예. 차에 그냥 혼자 앉아 있을
1: 아.
2: 때가 있어요.
1: 예.
2: 그냥 혼자
1: T가 아니잖아요. 근데
2: 뭐가 T야?
1: ISTP T가 아니잖아요.
2: 저 F예요.
1: F면
2: 엄청 큰 F.
1: 그래요?
2: 근데 좀 F들도 혼자 슬퍼하고 맞아. 좀 혼자 좀 그 감수성을 좀
1: 그래요, 그럴 그래요.
2: 때가
1: 예.
2: 필요하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아, 영배 씨 혼자 있는 게 좀 부담된다는 그 얘기죠.
4: 집에 가족들은 같이 있는 게 좋다.
1: 예.
4: 안 친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혼자 있고 싶고 예. 좋아하는데 예. 가족들은 같이 있는 게 좋아.
1: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가족이 가장 우선은 가장 중요하죠.
2: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1: 좀 방학인데 좀 현희 씨는 좀 어때요? 좀 더 여유가 있어요? 더 힘들어요?
2: 더 힘들어요.
1: 아, 힘들어요?
2: 아니 스케줄도 제 스케줄도 희한하게 더 많고
1: 예.
2: 그리고 저희 첫째가 그 아빠랑 미국에 갔어요. 네. 캠프를. 네. 그래서 둘째만 집에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혼자 외로울까 봐.
1: 예, 예.
2: 그래서 둘째를 데리고 되게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예.
2: 네.
1: 뭐 방학 때도 많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또 이렇게 쑥쑥 크는 그런 또 즐거움도 있고 매일 볼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걸로 또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4: 오늘 주제 여름 방학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어른의 사랑. 농익은 사랑, 성숙한 사랑 안 되고요. 10대 시절 풋풋하고 소나기 같았던 사랑의 추억 또는 내 아이의 연애와 그걸 지켜보는 나 에피소드로 받아봤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떡볶이와 어묵탕 세트 보내드리고요. 최고의 풋사랑 한 분을 뽑아서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먼저 사랑했지만 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2: 제 첫사랑은 매일 아침 자주색 스텔라를 타고 제 마음속으로 달려왔어요. 수줍은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면 반쯤 내린 창문 사이로 긴 손가락이 뻗어나와 흔들렸죠.
1: 현이구나. 좋은 아침. 일찍 왔네.
2: 내 첫사랑 이규철 선생님. 늘 잘 다린 하얀색 셔츠를 입고 은퇴 안경을 끼고 다니셨는데 가끔 단정한 모습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어요.
5: 야 얘들아 수학 팔 걷었어. 빨리 와봐. 어떻게 너무 맛있어. 우유 빛깔 이규철 사랑해요 이규철.
2: 점심시간이면 선생님은 가끔 혼자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는데요. 하얀 셔츠를 돌돌 걷어올리고 농구대를 향해 걸어가면

0: 저희는 창문에 벌떼처럼 모여서 소리를 지르곤 했죠.
1: 야 현이야 그거 들었어? 이규철 선생님 김광석 팬이래. 차에서 맨날 김광석 노래만 듣는데.
0: 그 순간 제 머릿속에 100개의 전구가 환하게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운명인가? 엄마 지갑 속에 있던 김광석 콘서트 티켓 2장. 엄마가 아빠랑 갈 거라고 했지만 김광석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아빠보다는 규철쌤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첫사랑에 눈이 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지갑에 손을 대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날
1: 야 이현이 큰일 났어. 너네 엄마 오셨어. 이규철쌤이 너 당장 교무실로 튀어오래.
0: 우리 엄마가?
1: 야 너 엄마 콘서트표 훔쳐가지고 선생님 드렸다며. 야 몰라 아줌마가 너 머리 빡빡 밀어버린다.
0: 제가 밤새 쓴 고백의 편지와 중학생이 사기엔 너무나 비싼 콘서트 티켓을 본 선생님이 바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엄마 손에 질질 끌려나갔고 제 첫사랑도 막을 내렸습니다. 자주색 스텔라 안에서 흘러나오던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지금도 아련하네요.
2: 사랑했지만
0: 예? 진짜 풋사랑 얘기네.
2: 예. 사랑했지만 님 사연 만나봤습니다.
0: 네.
2: 학창 시절에 이제 다들 선생님 한 분씩은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0: 맞아요. 저는 선생님 말고 그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교관 선생님 있잖아요. 네. 거기 수련회장에 있는
3: 츤데레를 좋아했구나.
0: 교관 선생님. 아니 츤데레 되게 무서웠어.
2: 유니폼 입은 사람 좋아하는구나.
0: 제복. 그 교관 선생님들이 이제 늘 보던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훨씬 젊었고
2: 맞아요.
0: 이제 그 좀 제복 입고
2: 그쵸.
0: 선글라스 끼고
2: 예.
0: 완전 푹 빠져가지고
2: 진짜
0: 완전 푹 빠져서 2박 3일 동안 그 교관만 계속 쫓아다니고
3: 열정을 치렀구나.
0: 그랬어요.
2: 이현희 씨는 왜 이렇게 빠져?
0: 잘 빠져요.
2: 사랑에 너무 잘 빠지는 것 같아요.
3: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는 학교 그 정규 선생님 말고 교생 선생님.
2: 나도
3: 교수면은 난리가 나.
0: 잠깐 오는 선생님이 이렇게 좋다.
2: 갑자기 이제 사회 초년 이제 대학을 졸업한 교생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야.
0: 맞아.
2: 교생 선생님하고도 수학여행 같이 가잖아. 네. 그럼 진짜 재밌다.
0: 아니 수학여행 같이 가는 교생 선생님 있어요?
3: 수학여행 같이 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있어. 그런 친구들이.
2: 그럼 막 선생님들이 막 너 너무 좋아요. 막 선생님 막 저 악수해 주세요 막 그러고 근데 그러다 가면 또 막 우울해진다.
3: 맞아. 아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2: 울어. 교생 선생님도 울더라.
3: 선생님도 울고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학생은 눈물이 또르르.
2: 맞아.
3: 정말 좋아하는
0: 근데 교생 선생님들 오면은 얼마나 계세요?
3: 한 달 계시나?
0: 한 달?
3: 몇 주 계시지 않나?
2: 한두 달 있지 않나?
0: 진짜 그렇게 오래 계세요?
2: 그러면 그러면은 막 화제. 야 선생님 난리 났어.
3: 저 중학 스티커 사진 한참 유행했잖아요.
0: 맞아.
3: 줄 서서 찍고 그랬어.
0: 아 선생님이랑 쭉 찍으려고. 야
3: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2: 우리는 줄 설 사진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주소 펜팔에서 선생님 선생님 주소 알려주시면 편지 드릴게요. 야 진짜 그러네. 우리 때 나는 전화기가 없었지.
3: 맞아.
0: 그렇죠.
2: 중학교 때 좋아했으니까 중학교 때.
3: 사실 저희 중학교 때도 폰이 막 보급되던 이제 시작됐어요.
0: 시티폰 이런 게
2: 진짜 내가 연식이 오래됐구나.
0: 근데 너무 빨리 바뀌었어.
2: 우리 때는 삐삐도 없었어.
3: 아 그러죠.
2: 우리 때는 그냥 종이하고 연필밖에 없었어.
0: 종이와 연필.
2: 만년필하고.
0: 아날로그 로맨틱하다.
2: 만년필. 근데 만년필 하나 있으면 부자였어.
0: 그쵸.
3: 잉크 충전해가지고.
0: 그때가 너무 풋풋했던 것 같아.
2: 그때가 풋풋하지.
0: 요즘은 너무 지금 빠른 시대여가지고 SNS로 다 찾아볼 수 있고.
3: 맞아.
0: 그래서 좀 그런 낭만이 없어진 것 같아.
2: 그러니까.
0: 예전이 풋풋했어.
2: 그래가지고 이제 서풍 가면 교장 선생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김밥 먹고. 그러면서 이름 불러주면 너는 명순이? 예 선생님. 명수야 그래. 너 눈이 작구나. 예? 말씀 함부로 하시네.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 아무튼 지금은 지금은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때 느낌만 나지 얼굴은 뭐 기억도 안 납니다.
3: 맞아요.
2: 왜 여기 보면 스텔라라고 있잖아요. 스텔라.
0: 네.
2: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스텔라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0: 근데 자주색은 진짜 흔치 않은 색 아니에요?
2: 저희 아버지는 노란색.
0: 노란색?
2: 완전 노란색 말고 옅은 노란색.
0: 와.
3: 그 차 기억나세요? 부러움.
2: 부러움?
3: 부러움이라고 있어. 부러움.
2: 브리샤 아니야? 브리샤?
3: 부러움 아닌가?
2: 부러움인가?
3: 그게
0: 여기 있네. 있네.
2: 야, 저 차는
0: 알아. 알아 알아. 야,
3: 이것도 우리 어릴 때 있었어.
2: 저 차는 이 사람아 97년 거지.
0: 아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2: 난 82년 거니까. 아, 부리샤.
0: 신

0: 괜찮네.
1: 그레나데, 그레나데, 너 모르지? 그레나데, 브리샤.
2: 알아. 에스페로.
1: 마크부이.
2: 에스페로 하세요?
1: 에스페로는 신형이야.
2: 아, 그래?
1: 에스페로는 정도면? 나 20대 때 나온. 내 옛날에 사귀던 여자가 에스페로 타고
0: 다녔어. 아, 진짜?
1: 에스페로 타고 다녔어. 저거 타면 난리 났어, 진짜. 저 하얀색.
2: 아, 그래요?
1: 아, 연식 너무 오래됐네. 아. 스텔라는 쳐주지도 않아.
0: 그것도 스텔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1: 저는? 스텔라도, 이, 스텔라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때 인기 많았어요. 그 스텔라가.
2: 저거잖아, 저거잖아.
1: 어, 스텔라가 저.
0: 그러니까 저렇게 같이.
1: 포니
0: 거
1: 이후에 나온 거, 포니 이후에.
0: 근데 아, 저 예, 차에 예. 자주색.
1: 예.
2: 아, 여기서 사랑했지만.
0: 하얀 셔츠. 야
2: 저도 내가
0: 반할만 하네. 어. 근데 쌤도 좀 노리신 것 같은데.
2: 멋있다.
0: 예. 아, 중학생들이 이 정도면 다 이게 나한테 맞아요. 바라겠지 이런 좀 노리신 것 같은데. 거기서 농구를 왜 해요?
2: 그러니까.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1: 자, 아, 아무튼 뭐 이렇게 저 예전 생각하면은 네. 예,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예. 김광석의 노래 들으면서 네. 여러분들 사연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지만.

0: 집 전화가 통화 중이 되기 때문에 낮에 쓰면 걸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주로 한밤중에 했죠. 띠리리릭 모뎀 연결음이 안방에 들릴까봐 조마조마해 가면서 천리안에 접속. 여자친구랑 밤새 서너 시간씩 채팅을 했는데요. 93년에 전화비가 30만 원 넘게 와. 나와서 와 지금으로 치면 거의 300만 원 나온 거야.
1: 네. 전화요금 쓰는 거 같아.
0: 네, 호적에서 잘릴 뻔하고 헤어졌어요.
2: 예.
0: 비 오는 거리 아이디가 비 오는 거리였나 봐요. 비 오는 거리님 너도 가끔 내 생각하니? 너도 아. 내일모레 50이겠네.
1: PC통신
0: 그 생각나죠?
1: 해봤어요?
0: 해봤죠.
1: 형도 해보셨어요?
2: 뭐요?
0: PC통신. PC통신
2: 해봤죠.
0: 그 모뎀 연결되는 소리
1: 그래.
0: 있잖아요. 삐삐삐 삐 예. 맞아. 전화기가 안 됐어.
1: 이게 모뎀 PC통신은 전화선을 쓰는 거라서
2: 맞아.
1: 이게 이렇게 오래 써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자료 다운받고 있을 때 예. 저쪽 방에서 전화기를 들면 끊겨.
2: 맞아.
1: 그럼 부려져야 되는 거. 그거 나 지금 뭐 받고 있는데.
2: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0: 너무 빨리 바뀌었어. 너무.
2: 아유, 네. 진짜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일어나면 바뀌어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예.
1: 지금은 그때 몇 시간 걸려서 받는 거 그거에 수백 수천 배짜리를 1초 만에 받아버린 세상이니까
0: 몇 초 만에
2: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무서워요. 앞으로가
0: 무서워요. 예, 예.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좀 모르는
2: 맞아요.
0: 예, 바로 예. 즉시
2: 그러니까 예.
1: 동영상 1시간짜리를 그 시절 다운받는다? 한 3일 받는다.
0: 맞아요. 3일 받아야 돼.
2: 그리고 네. 밤새잖아. 네. 중간에 끊길까 봐.
1: 맞아.
0: 아니, 동영상 해야 돼. 그 동영상 1시간짜리 생각도 못 하지. 우리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빌리지.
1: 맞아.
0: 그때는 다 비디오 대여서 대여 가게
2: 그때는 저기 컴퓨터가 그때는 뭐 베이직 뭐 이런 거 있었어요.
1: 맞아요.
2: 베이직 코트란 뭐 이렇게 좀 종류별로 프로그램도 있었고.
1: 맞아요.
2: 지금 같은 게 아니라서.
0: 맞아요.
1: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막 동고동락 막 이 시절 예능 있잖아요.
0: 네.
1: 너무 좋아해서 다시 보고 싶은데 네. 인터넷이 이제 그때 막 생겨날 때. 네. 영상이 저화질이
0: 저화질이 맞아
1: 너무 맞아. 화질이 안 좋아
0: 막 거의
1: 표정을 안 보여
0: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1: 근데 그것도 너무 느려가지고 계속 끊기고
2: 왜 우리는 그때 네. 이게 나중에 1초면 될 거란 걸 왜 예상을 못했을까
0: 그러니까. 몰랐어요
2: 그렇게 거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0: 아니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 당시에
1: 맞아
0: 그걸 다시
1: 그 정도도 대단했어
2: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네.
1: 맞아
2: 이메일이 생긴다는 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0: 그러니까 전자우편도 신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2: 그러니까요. 예.
0: 그 랜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때 많았던 것 같아요.
2: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SNS처럼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뭐죠?
0: 버디.
2: 아니 저기 무슨 뭐지?
0: 싸이월드.
2: 어 예. 그게 원래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1: 맞아요.
2: 디벨롭을 못 시켜서 그렇게
0: 아쉬워,
2: 사장되는
0: 아쉬워.
2: 게 너무 지금도 하고 있죠.
0: 지금 없어졌어요.
2: 없어졌어요.
0: 아, 예.
2: 너무 아쉽더라고요.
0: 그게 너무 아쉬워.
2: 그게 맞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SNS 만들었는데
0: 최초 SNS 그러니까. 건데
1: 앞서갔지 사실.
2: 진짜 예. 마음이 아프다 정말. 아무튼 우리는 충분히 저력이 있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0: 예.
2: 이제는 아무한테 뺏기지 말고 더 우리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역사 마감하고요.
0: 네.
2: 한 얘기도 없네. 천리안 얘기하다 끝났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추하가 멋지네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운전할 땐 저와 함께 하시죠. 이현우의 음악 앨범 추하.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공간 코디는 코디너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5: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 변함없이 현희 씨와 그리고 영배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데요. 다음 사연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 하나밖에 못했기 때문에 네. 사연을 좀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 축제로다님이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 따라서 남고 축제 구경을 갔어요. 마지막에 밴드 오빠들이 나왔는데 제 친구들이 밴드 오빠한테 빠져들 때 보컬 오빠한테 빠져들 때 저는 드럼 치는 오빠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내리꽂는 조명 밑에서 오빠가 드럼을 치면서 고개를 뒤로 팍 젖혔는데 그 순간 땀이 공중으로 쫙 퍼져나가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문제집 살 돈으로 그 오빠 운동화 사줬는데 어머머머. 나중에 그거 팔아서 현금으로 어?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거 알고 펑펑 울었네요.
4: 야 이걸... 문제집 살 돈으로 아주
3: 이게 두 번 돈이 세탁이 됐네. 아,
4: 그러네 그러네. 네. 그걸 또 다시 현금으로 바꿨어.
2: 본인은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와. 남자는 저렇게 네. 종고해주고.
4: 아니 근데 영배 씨는 언제부터 밴드 했어요?
3: 저도 고등학교 때 밴드 부
4: 그럼 인기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학생들이 노래를, 밴드에 대고
2: 그 노래를 잘하니까
3: 제가 그 보컬을 했을 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2 때 축제가 네. 딱 끝나고 네. 예. 그 저희 학교는 남고 여고에서 보러 오신
4: 보러
3: 분이
4: 왔어.
3: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다.
4: 그래서
3: 제 친구 소개를 해줬어. 네. 그래서 사귀었어요.
4: 우와!
3: 사귀고 그치? 얼마 안 됐을 때 네.
2: 막 사귀었구나.
3: 근데 갑자기 네. 데이트를 하려고 봤는데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2: 네. 어, 그분이. 네.
3: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다.
2: 아 진짜 그분 지금 잘 돼 있을 거야. 그분 지금 내가 볼 때 중견기업 이끌고 계실 거야.
3: 그래서 만나자에서 만나고 네. 헤어지자에서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4: 아 그랬어요?
3: 네, 그게 축제 이후였어요. 와, 확실히 효과가 있어.
4: 확실히 그 밴드가 주는 이게 있어요. 그 무대에서의 그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3: 근데 제가 브라나 이제 벌써 1년을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밴드
4: 예. 근데 아무래도 보컬이 제일 인기가 많죠. 밴드에서.
3: 조금.
4: 조금
3: 비교적
4: 제일 앞에 서 있고도
3: 비교적, 네.
2: 근데 요새는 기타나 드럼도 인기 많더라.
3: 아 당연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2: 아 그때 당시는
3: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2: 야. 그래요. 현희 씨도 그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갖다 바친 적 있어요?
4: 저는
2: 뭐 지금 남편이
4: 갖다 바친 건 저희 남편이 처음이었고
2: 뭘 갖다 바쳤어요?
4: 뭐 이것저것 다 막 진짜 저 와사비 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집 앞에 몇 박스 막 이렇게 두고 가고
2: 대박이다.
3: 진짜?
4: 그랬었어요.
2: 아버지는 맨밥에 물 말아 드시는데 아버지는 맨밥에 물 말아서 김치하고 드시는데 대단하시네요. 예. 아버지는 짠지에 밥 드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진짜 뭐 진짜 이성에 미치면 뭐 다 갖다 바치죠 뭐.
4: 그럼,
2: 예,
4: 그런 거 같아.
2: 진짜 그 엄마가 널어놓은 고추까지 쓰러다가
4: 싹싹 갖다가
2: 고추까지 쓰러다가 시어머니가 등불한테 선물을 갖다 드리고
3: 저도 제가
2: 야, 고추 어디 갔냐?
3: 저도 제가 사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 지금 아내 집에서 볶음밥 네. 싸서 놀러 간다고 이렇게 요리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4: 아 영배 씨가 요리를 했어요?
2: 영배 씨 생전 그런 거 안 하다가 그러니까. 밥 볶고 있으니까
4: 집에서 도시락 싸서 어머
3: 그렇게 좋냐 이런 표정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4: 결혼해서 다행이에요.
2: 웃기네요 정말. 네.
4: 풋풋할 때다 진짜.
2: 그때가
4: 그때
2: 또
4: 행복해요.
2: 재밌었죠 인생이.
4: 맞아요. 예.
2: 모든 걸 다 갖추고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 예. 뭔가 또 도전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4: 맞아요.
2: 자 다음 사연 또 가볼게요.
4: 따라님이요. 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딸 올 초에 사랑의 열병으로 끙끙 앓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수첩에다가 좋아하는 여학생 순위를 적어서 1위부터 3위까지 발표했는데 3위 안에 자기 이름이 호명 안 됐나 봐요. 학교 안 간다고 유학 갈 거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학교 안 가고 카페에 둘이 앉아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솔직히 저도 자존심 상합니다. 야 네가 잘생기면 다냐? 우리 딸이 어때서? 후회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2: 예, 이거는 뭐 부모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네요. 그죠?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자기 닮았지 뭐 누구 닮았겠어요?
4: 아니 근데 1위부터 3위까지 발표하는 거 이것도 초등학생이니까 가능한 거다. 그죠? 초등학생이니까.
3: 이거 인기 투표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반에서.
2: 네. 그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했는지.
3: 그러니까.
2: 그 반장 부반장 오락부장이 뭐가 이렇게 중요했는지.
4: 진짜.
2: 거기 나와서 뭐 감투 쓰고 싶어가지고.
4: 근데 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유독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3: 그리고 걔는 인기 투표에 관심 없어.
4: 아~
3: 관심 있고 유심히 지켜보고 막 투표 이끄는 애들이 거기 안 나와요, 순위에.
4: 아~ 맞아.
3: 무심한 애들이 1위야.
4: 아, 근데 맞아, 맞아.
2: 예전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 예전에는 숙기 없고 좀 이렇게 좀 말수도 없고 좀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항상 뒤에 숨어 있었고 공부 잘하고 밝고 잘 사는 애들은 항상 밝았어. 옛날에는.
4: 옛날에는.
2: 지금은 다 평준화돼가지고 다 비슷한데 항상 저는 어둠에 있었어요. 얼굴 너무 하얘어요. 어둠에 있었어.
4: 근데 뭐 이렇게 짝사랑한 적 없었어요?
2: 있었지. 많이 많았죠.
4: 짝사랑 많이.
2: 짝사랑은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4: 예. 고백하신 적은 없고.
2: 고백을 못했고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좋아한다고 얘기해달라고. 제 친구랑 사귀더라고요.
4: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2: 그렇게 수줍었던 제가 지금 깨방 정도는 개그맨이 됐어요.
4: 근데 그리고 그 학창 시절에 박명수 씨 동창들이 놀라겠어요. 이렇게
2: 뭐 놀라죠.
4: 그러니까
2: 특히 중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보고 많이 놀랄 거예요.
4: 깜짝 놀랐어요.
2: 제가 연예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많이 이제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말 한 마디 못했거든요.
3: 지금도 혹시 그 동창분들 뵙거나 하세요?
2: 안 만나요. 예. 저의 신분 세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의 연예인으로서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4: 유지하시기 위해서
2: 중학교 친구들은 안 만나요.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고
4: 중학교 친구는 만나기 쉽지 않죠.
2: 중학교 친구들은 좀 잘 안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 만나는데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안 만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은 대학을 안 나와서 없어요.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4: 혼자인 게 좋다면서요.
2: 그래서 혼자인 게 좋아요.
4: 예.
2: 항상 중학교 때 혼자였어요. 그는 항상 음지에 있었고요.
4: 그래서 하였다는.
2: 별명이 바로 음지예요. 그만해. 자, 노래 한 곡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소란의 노래예요. 참 좋아요. 사과 하나를 그려.

0: 자, 현영의 소신발언. 예, 우리 소란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연이 참 재밌네요. 이게.
1: 네, 좋은데요.
0: 왜냐면 누구나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현희 씨도 이렇게 사연 소개하면서 많이 웃어요, 지금.
2: 맞아요.
0: 보니까. 흐뭇해가지고.
2: 옛날 생각 나고.
0: 예, 한번 또. 현희 씨는 인기가 좀 꽤 있었죠, 그래도.
2: 저요?
0: 예.
2: 없었어요. 저 이때
1: 거짓말.
2: 여중.

0: 꺽다리를 나왔고 네. 고등학교
1: 꺽다리 때는 죠 꺽다리.
0: 네, 계속 별명, 키가 꺾고.
1: 별명 이상은이었지. 이상은 담다디.
0: 아니요, 면봉.
1: 면봉 좀 기대받기다.
0: 난 길어서.
1: 난 담다디 이상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면봉은 좀
0: 길어서.
1: 예. 그때부터 모델 하려고 그랬어요?
0: 아니요, 전혀.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
1: 공부는 잘했잖아요.
0: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회사원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1: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잖아요.
0: 예예. 예, 예. 그래서 된 거죠?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어요.
1: 꿈을 이루신 거예요. 예, 예. 예. 평범한 회사원이 남편이니까.
0: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자, 어떤 사연을 또 만나볼지 네.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DDR맨.
1: DDR.
2: 1999년 가을 학교 근처 펀펀 오락실의 문을 열면 항상 그 오빠가 있었어요. 교복 바지 위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교복 단추는 잠그지 않고 펄럭이며 DDR 위에서 날아다니던 그 오빠. 오빠가 버터플라이나 캡틴 잭을 추고 나면 화면에는 올 퍼펙트 AAA가 뜨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몇 달 동안 짝사랑만 하다가 사탕을 주며 고백했는데 하나 까먹더니 피식 웃고는 그러더라고요. 너 방금 나한테 차였다.
1: 아, 멋있다, 멋있다.
2: 진짜 찐질색이 나오네.
1: 근데
2: 그 날티마저 멋있었다. 오빠가.
1: 이런 거 잘추는 애들이 공부 못했어요. 솔직히, 그죠?
0: 100%는 아니겠지만, 예. 뭐 대체로
1: 확률적으로,
0: 대체로. 예. 예. 예. 예. 아니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겠어요?
1: 근데 예. 그 자체가 멋있는 거야.
0: 아, 그럼 너무
1: 자유,
0: 멋있지.
1: 자유.
0: 나도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 잘하는 친구.
1: 진짜 멋있어.
2: 예. 한때 진짜 최고열풍이 불었을 때, 예. DDR 뭐 네. 펌땡.
0: 펌.
1: 온 동네가 댄스 뮤직이야.
2: 난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오락실 문 열고 들어가잖아. 냄새가 헬스장 냄새가.
0: 맞아.
2: 애들이 땀을 흘려버리고 헬스장이 돼버렸어. 수건 메고
0: 그 노래도, 맞아요, 맞아요.
1: 노래도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맞지?
2: 웃기지 마라
0: 맞아 맞아
2: 지금 이거
0: 슈퍼노바
1: 맞아 아 진짜 인생이 이렇게 공감대가 있으니까 재밌잖아.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아이돌 네. 아이돌들 야, 만나면 야, 공감대가 없으니까.
0: 근데 많이 만났었잖아요 아이돌들.
1: 그러니까 미치겠어.
0: 아 그래요?
1: 아이돌 공부를 해가요 갈 때.
0: 아 예.
1: 나무 유키를 다 외워가고 예. 노래를 다 듣고 가요.
2: 와. 그런 준비를 다 해가시는군요.
1: 안 나가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0: 그렇지.
1: 안 나가면 되어가 안 돼요.
0: 아 슈퍼노바 아니었어 노바소니.
2: 노바소니.
1: 예. 아
0: 맞아.
1: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막 맨날 그때 노래 중에 막 도쿄타운 뭐 예. 할렘 디자이어 뭐 이런부터 막
0: 맞아요.
1: 가요보다도 이제 외국 노래가 많았어 이게 수출이 되니까 수입이 되고 하니까
0: 그때는 이제 어떤 노래를 전 국민이 같이 듣던 시대고 요즘은 다 각각 다른 노래
1: 그때 좋아 그때 즐거웠는데
0: 그때 진짜 우리가 공감대가 많죠
1: 그때는 나이트 클럽이었잖아 클럽이 아니고 참 맞아. 재밌었는데
0: 진짜. 아니 근데 이 멘트 너무 너 방금 나한테 차였다 이거 너무 진짜
2: 짜증난다
0: 정말 중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진짜.
1: 그런데도 뭐 그래도 폼 난다. 그지? 너 지금 나한테 차였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야. 너 지금 나한테 차였다. 야이야이야.
0: 너 털었음?
1: 한번 더 이러면서 예예. 예. 예, 벌써 그랬을 거예요. 예. 아이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예. 예. 어때 언제 또 그것도 금방 지나갔네
0: 아 마무리할 시간이라고요?
2: 아이고
0: 예, 사연도 예. 하나도 안 하고
1: 예. 오, 아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벌써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도 오락실 가면 재밌어요
0: 그러니까. 아 요즘에는 펌 그거 있어요 예. 아직도 오락실에
1: 펌 있어요 아직도?
0: 네 펌 그거
2: 펌땡, 펌땡.
0: 펌땡 예.
1: 아니,
0: 있어요
1: 펌펀 하니까 제가 예전에 펌펀 라디오라는 걸 했었거든요 M본부에서
0: 네.
1: 그때 기억이 좀 나네요 펌펀 라디오 박명수의 펌펀 라디오라고 또 있었어요
0: 예.
1: 나 라디오를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0: 예, 예. 진짜
1: 고맙네요.
0: 아, 예.
1: 배운여자가 낫네요. 영배야, 예. 배워라.
2: 아, 너무 갑자기잖아. 아. 그리고 우리는 펌핑 할 때 그 펌을 얘기했는데 펀 이건 펀이잖아.
0: 펀으로 넘어갔어.
2: 글씨도 다르잖아.
1: 내가 잘못 들었어 지금.
0: 그런가 보다 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1: 내가 펌펀 라디오 할 때 상대방 네. 경쟁자가 하였어.
0: 아 진짜.
2: 아 맞아, 나 기억났다.
1: 그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자 오늘 뭐 저희 얘기하는 예. 바람에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네 개 했죠.
0: 예.
1: 이 중에서 이제 한 분 뽑아가지고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예. 푸짐한 선물.
0: 네. 그래도 좀 선물을 드리려면은 예. 좀 가슴 아팠던 분께 드려.
1: 전화비 30만 원.
0: 아니요 운동화 사줬다가.
1: 아. 네.
0: 두 번이나 현금으로.
1: 아. 예. 그거하고 나는 너 지금 방금 나한테 차였다도 재밌었는데.
0: 맞아요.
1: 어떤 게 나요? 고르세요 두 분이.
2: 그러면
1: 예.
2: 밴드 드럼 치는 오빠한테 반해서 운동화 사준 분께
0: 아, 네.
1: 본인은 남학신 신고 다녔는데
2: 아,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예. 나는 비록 단화 신고 다녔지만
0: 네.
1: 단화 신고 다녔지만 네. 밴드 치는 오빠한테
2: 근데 그 오빠가 심지어 그걸 돈으로 바꿨대잖아요.
0: 나 그게 너무 슬퍼. 가슴이 아팠어요. 그
2: 그럼 안 되지.
1: 이번에 네.

0: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그리고 또 고현미 씨 너무 재밌었고요.
1: 예.
0: 다음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검정치마의 젊은 우리 사랑.
2: 오 젊은 사랑 그것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기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추의 노래입니다. 1과 2분의 1.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부산과 양산 39도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 4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침부터 휴가 가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고정 2터널 입구부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청도 휴게소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는 양평 쪽으로 진남터널에서 문경 2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를 시작으로 더 가서는 남한강대교에서 대신터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2: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0: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도 끄떡없는 동물, 낙타죠. 낙타가요, 그 험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게끔 진화했는데, 사람은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땀을 아낀답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도 그냥 놔둔대요. 열에 강하게 설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체온을 낮추는 것보다 귀한 수분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낙타가 50도, 60도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슈퍼 동물은 아닙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밤낮 없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 낙타가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는 일이 많답니다. 낙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너무 뜨거워진 거죠. 환경이 걔네들이 견딜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0: 마크 노플러가 아주 재밌게 노래를 했네요. 우후후 뭐 이러면서 기타는 뭐 경이적으로 잘 치죠. 영국 밴드 Dire Straits의 음악 Walk of Life로 오늘 7월 30일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홍영미 씨가 엄마야 첫 곡부터 너무 좋아라 하셨어요. 네, 그죠. 첫 곡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음악을 들으며 힘을 얻고 우리 인생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Walk of Life. 김영임 씨가 백디 카메라 가깝게 잡아주시네요. 방향도 바뀌고요. 네, 민희룡 PD가요. 거의 무슨 저 카메라 감독 수준으로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계속 잡는 게 아니고. 김은 씨 더워서 방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많죠. 힘내세요. 박민선 씨군요. 부산은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네요. 대체 왜 이리 더울까요? 그래도 8월 1일부터 시작될 일주일간의 휴가를 기다리며 오늘도 백디 목소리 들으며 버티는 중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야, 남들은 휴가 즐기러 부산으로 가잖아요. 바다가 있는 부산 거기 계시면서 그렇게 더워하시면 근데 사실 거기 더 더울 수도 있죠. 조혜영 씨,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살 안 빠지는 신기한 계절, 여름이라고. 그렇죠. 김영숙 씨는 오늘도 3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래도 습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걸을만 합니다. 오, 어디 계세요? 백뮤직 들으면 만보 걸으려고요.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 겸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임 씨, 영화 씨, 그리고 혜영 씨. 네. 정화 씨는 점심으로 생채 비빔밥, 보글보글 된장찌개 그거 드시고 와서 출석하셨다고요. 임지영 씨, 현은선 씨. 8934님은 경주로 무작정 떠나시는군요. 와, 좋겠다. 야근에 너무 피곤했는데 불국사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급여행이라 벌써부터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출발길에 백뮤직까지 함께하니까 좋은 일만 가득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추억 만드세요. 뉴스 틀 때마다 뭐 물 많이 마셔라, 뭐 쉬어라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요즘 어제 어디죠? 40도가 넘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는. 우리도 서로서로 챙겨주고 걱정하면서 2시간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내보죠.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가 우선입니다. 편하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웃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뭐 웃는다고 체온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웃고 나면 뭔가 좀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 네. 옆에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요. 평소에 웃을 일 많이 만드시고요. 그 얘기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도전해 보세요. 문자 샵 1061 우물정 버튼 먼저 누르시고요. 1061로 문자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돈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KBS 어플리케이션 귀여운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독일 수

0: 피부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신청곡 두 곡 배달한 겁니다. 박상훈 씨가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청하셨죠. 이 곡 들으면서 걸으면 거기가 그냥 캘리포니아죠.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신청합니다. 유용혁 씨가 비버의 어린 시절 곡만 나오다가 나이 먹은 비버 곡이 나오니까 신선하군요. 하셨어요. 그렇죠. 저스틴 비버가 아주 천재 소년이었죠. 15살인가 그 베이비 뭐 그런 노래, 원타임 그런 노래로 데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이 피치스라는 노래를 발표한 게 이것도 벌써 몇 년 됐네요. 27살 때. 예. 지금은 30살이 넘었습니다. 예. 저스틴 비버도. 나는 네가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 예. 근데 이 피치스는 복숭아라는 얘기인데 복숭아라는 게 이제 사랑과 여성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영어권에서. 그리고 이어서 7408님이 청하신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였어요. 켈리 클락슨은 뭐 미국의 가수고 방송인이죠. 네. 네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난 무너지지 않아. 더 강해졌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서은숙 씨, 저 여태껏 주방에서 땀 흘렸어요. 친구 남편이 바다 낚시 갔다 와서 부실이 잡았다고 주더라고요. 부실이라는 게 그 조기 비슷한 거죠. 어제는 구워 먹고 오늘은 고등어처럼 양념 넣고 지졌어요. 잡아준 건 고마운데 요리하려니까 힘드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이런 건 안 갖다 주는 게 여름에 도움이 되는데 그죠? 남자들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런 거 가져오면 어 이거 맛있겠다 요리 좀 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네가 해, 네가. 아, 금요일이 아니구나. 오늘 목요일이구나. 권유미 씨. 백디, 더워도 너무 더워요. 딸이랑 조카랑 셋이서 더위 피할 겸 동굴 탐험하러 울진 송육을 갑니다. 백디, 끝나고 같이 가요 하셨네요. 야, 저도 가고 싶네요, 유미 씨. 동굴 들어가면 옷 있어야 돼요. 자고 체온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긴 늘 그냥 1년 12달 그 온도가 계속되는 거니까. 1801님, 백디, 우리 두 딸, 이 더위에 할머니 빵 사준다고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서 한 시간 넘게 줄 서 있다네요. 기특하죠. 아유, 아이들이 참 효녀들이네요. 지들도 먹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뭐. 근데 그렇게 저 길 줄게 서는 집들은 서비스 같은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늘 이렇게 좀, 예? 그늘 생기는 뭐 천막 같은 거라도 좀 해준다거나. 내가 그 집 빵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승찬 씨. 아, 이승찬 씨가 아니구나. 저는 최연소 청취자 중학교 2학년 이승찬입니다. 오늘은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거예요. 승찬아, 라디오 듣지 말고 얼른 가. 아, 우리 이승찬 군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엄마나 뭐 누구의 강요에서 듣든 뭐 하여튼 중학교 2학년 우리 승찬이보다 더 어린 친구 있으면 문자 한번 줘보세요. 뭐 확인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디서 듣고 있는 뭐 몇 살 누굽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노래를 고운정 씨가 청하셨네요. Lucky. 사람들은 날 보고 운 좋고 아름답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좋겠다는데 나 사실 너무 외로워요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Lean on Me라는 노래. 원래는 이게 Bill Withers 원곡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Rhythm and Blues Soul Group 클럽 루버가 노래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슬플 때 있잖아. 그때 나한테 기대. Lean on Me.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김선아 씨군요. 어제 중고거래 앱에 제가 찾던 물건이 나온 거예요. 바로 제가 살게요 해서 물건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판매자분한테서 다급하게 문자가 왔네요. 남편 몰래 판 건데요. 지금 난리 났어요. 당장 안 찾아오면 이혼이래요. 죄송해요. 제발 돌려주세요. 결국 물건 다시 돌려드리고 환불 받았어요. 거 배우자 모르게 물건 내다 팔지 맙시다. 잘못하면 물건값보다 위자료가 더 비쌀 수 있어요. 황당해서 웃죠. 남편이 아끼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물건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2175님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역시나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 TV에 나온 그 땡땡땡 병원 알지? 거기 예약 좀 해라. 아, 내 요새 소화가 안 돼. 한 달에 이런 전화가 10번은 옵니다. 어디가 조금만 불편하셔도 병원을 찾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반대예요.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는 지경이 돼야 병원에 가세요. 병원 가자고 조르면 맨날 자고 일어나면 낫는데요. 두 분이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인지 두 분을 반씩 섞으면 딱 평균일 것 같아요. 오늘도 병원 예약하라는 아빠 전화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납니다. 야, 이거 병원 가시는 것도 두 분이 극과 극이네요. 부부는 뭐 달라야 잘 살 수도 있습니다만 병원 가는 거는 이거 자식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김다혜 씨, 11개월 된 손녀가 놀러 왔어요. 한창 호기심이 넘칠 때라 서랍이란 서랍은 최다 열어제치고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오늘도 안방에서 서랍을 열고 있길래 서아야 너 뭐해?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거기서 꺼낸 박스 하나를 얼른 저한테 건네는 거 있죠. 저를 공범으로 만들 건가 봐요. 귀여워서 웃습니다. 아유, 공범도 만들 줄 알고 머리가 엄청 좋은 아이네요. 4777님 부모님하고 첫 캠핑을 왔습니다. 근데 그냥 몸만 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찬만 한 박스에 숟가락 젓가락부터 접시 뒤집개 주걱 온갖 짐들을 다 가져오신 거 있죠. 엄마 아예 집으로 옮겨오지 그랬어. 캠핑장에 살림 차리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웃어요. 캠핑 가면 하루나 뭐 이틀 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합니다. 집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쉐어의 Believe 듣고 왔는데요. 이 쉐어를 처음에 남자 가수로 하는 분들도 많았죠. 목소리가 아주 그냥 중성적이잖아요. 쉐어의 Believe. 네가 떠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전설의 가수고 배우죠. 이 쉐어는 뭐 연기를 너무 잘해서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을 정도였죠. 자, 오늘 그냥 웃죠에서 한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쉐어의 빌리브는 박경숙 씨하고 김순남 씨도 청하셨죠. 근데 박경숙 씨가 머리가 하얗게 되고 있어요. 쉐어도 얼마 전에 무슨 맘마미아인가요? 영화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곧 백발마녀 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거 의외로 이쁠 수 있다 이러고 남편은 무섭다 이러네요. 역시 남편은 남의 편이 확실하네요. 아까 저 물건 내다 판 사연 들으시고 이종철 씨가 듣고 있나? 당신 조심해. 뭘 부인이 지금 대답할 기세입니까? 이종철 씨 궁금하네요. 이승찬 군이 또 문자 줬네요. 근데 백천 아저씨 왜 계속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승찬아 너 지금 도서관 간다고 그랬잖아. 빨리 가. 보이는 라디오까지 보고 있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 손을 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 유리창 너머에 우리 PD, 작가,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음악 올려! 음악 내려! 뮤직 스타트! 이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 PD, DJ, 작가, 엔지니어 다 이 극한 직업입니다. 김은경 씨도 우리 엄마도 맨날 안 덥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에어컨 켜기 병원 가기 매일 그거 안에서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워낙 절약의 생활화가 돼 있고 그래서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아이들한테. 근데 사실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좀 시원하게 계시게 하고 싶고 안 아프셨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가 봐요. 김지원 씨가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을 청하셨네요. 태어나서 처음 사연 보내는 60대예요. 옛날 노래 많이 나와서 좋네요. 제가 앞집 뒷집에도 앱 깔아줘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방송 들으면 행복해요.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 꼭 들려주세요 하셨죠. 힘든 일이 있거나 외로우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다 들어주고 다 고쳐줄게. 미국의 폭싱어송라이터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입니다.

가수도 노래도 다른데 한 곡 같은 느낌의 노래, 그죠? 분위기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에 이어진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죠. 목소리가 울음기가 있어요. J.D. 사우더가 노래한 You are only lonely. 외롭고 힘든 밤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외로운 거 아니고 내가 곁에 있어. 김민숙 씨, 해운대는 구름 한 점 없는 불볕더위입니다. 시원한 집에서 음악 들어요 하셨네요. 그쪽 계시는군요. 아, 근데 물반 사람만 아닌가요 요즘에? 예. 네. 근데 사실 뭐 그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또 같이 지내는 것도 느낌이 좀 다르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여름에 친구들 꼬셔가지고. 하조대가 그때 개장을 했었어요. 동해 쪽으로 갔었죠. 그 생각이 나네요. 미국의 작곡가고 프로듀서인 제임스 스타인먼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파이어 잉크의 노래 Nowhere Fast.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우린 젊고 지금 이 순간을 뜨겁게 살아갈 거야.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30일 목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끝곡은 김미옥 씨가 청하신 해리 닐슨의 Without You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에서는 상행선, 하행선 모두 교통량이 꾸준히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 문경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광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는 금광 1터널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도에서 서종부근,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정체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여기만 나네.

아유, 꼬마 목소리 너무 귀엽네요. 7월 30일 목요일 인맥션의 백미지 2부 첫 곡으로는 영국 밴드예요. 마마스건이 노래한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행복한 아이 목소리로 끝났죠.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라는 노래였습니다. 4468님이 차 안에서 우연히 임백천 씨 음성과 좋은 음악을 듣고 좋아서 문자 보냅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68님 자주 놀러 오세요.

0: 형남 씨가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요. 편의점 내부는 에어컨과 냉장고 때문에 시원합니다. 근데 밖에서 들어온 손님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네요. 밖에는 오늘 정말 더운가 봐요. 형남 씨, 어쩌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지금 더위가 무서워서 난리인데. 임미영 씨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거리가 한산해요. 거 보세요, 지금 힘든데 다 어디. 강형남 씨. 아니, 근데 뭐 일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강형남 씨 있는 데가 그 사실 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 보호보다 상품 보호 위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은 힘들어도 땀은 안 난다고 강형남 씨가. 예, 감사합니다. 자, 인백천의 백미지. 이어웜송이라는 거 있어요. 이어웜. 이어웜은 이제 귀벌레잖아요. 귀벌레송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 소절이 귀에 꽂혀서 종일 맴돌 때 있잖아요. 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곡 하나 나오면은 방송 성공한 겁니다. 오늘 지금 1부 마치고 이제 2부 시작이 됐는데 혹시 그 이어웜송이 있었나요? 잔상이 계속 남아서 떨어지지 않는 노래죠. 이런 귀벌레송을 떨쳐내는 방법은요, 덮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노래를 틀어서 그 곡에 대한 기억을 밀어내는 거죠. 바로 그런 노래들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신청 사연 주세요. 사연 없이 노래 제목만 보내셔도 되고요. 꼭 영어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보내셔도 돼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콩 가입해 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쓰다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쓰다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 꽂혀.
2: 메디힐 톤업 패드.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8: 일양약품.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땅.

0: 아이언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이긴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좋은 노래와 여러분들 사는 얘기가 있는 이곳은 KBS 해피FM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어요. 노래 세 곡 이어듣고 왔어요. 김은숙 씨가 미국의 가수고 배우인 알 마티노가 노래한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이 노래 청해서 같이 들었죠.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박계영 씨가 저는 너무 영해서 이 노래 모르겠네요. 알마티노 노래요. 근데 스튜디오도 기계 때문에 춥지 않으세요? 뭐 춥기까지는 않지만 기계 보호하려고 예, 서늘하게 해놓죠. 박계영 씨. 이 알마티노는 아마 남자들은 거의 봤을 거예요. 그 갓파더, 그러니까 대부 영화요. 그게 1, 2, 3편까지 나왔나요? 1편에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데 그 마피아들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 마치노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 밴드 닥터 훅이 노래한 섹시 아이즈. 당신의 그 매력적인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주스 뉴턴이 그 다음 노래 불렀죠. 퀸 오브 하츠. 사랑은 마치 카드 게임 같아서 누가 이길지 몰라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청곡이 우선이니까요. 우리 민희롱 PD가 선곡을 아무리 잘해놨어도 까냅니다. 신청곡 주시면.

안병숙 씨가 백디 민희롱 PD님도 선곡 달인인데 백디 작명 잘하잖아요. 작명 해달라고 별명이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세요. 민 그다음에 일홍이거든요. 민일홍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저는 미니롱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작가도 지금 재봉왕 미니롱. 저하고 우리 혜원 씨는 미니롱. 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네. 오, 진호갑 씨 양산에 계시는군요. 39도입니다. 계란 삶아 먹을란다 하셨네요. 야, 진짜 어우 더위가 무섭습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안치영 씨군요. 백디영 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형님과 함께합니다. 네, 지영 씨 반갑고요. 8371 님은 백천 오빠 수선집인데요. 손님을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편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손이 바쁘시죠. 아유. 그 사실 굉장히 그 디테일한 작업이잖아요. 한 1mm, 2mm도 그냥 사람들이 따지니까 그죠? 대충 입으면 좋은데. 6348님 오늘 딸이랑 맛집 탐방하기로 했는데요. 둘 다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네요. 이러다 저녁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겠어요. 저희 모녀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이 정도면 게으른 건 아니죠. 오늘 계획 세우면 한 달 후에 가는 게 게으른 건가요? 4181님 엄마랑 중이 아들 둘이 제주도 왔어요. 지금 첫 번째로 사려니 숲길로 왔는데 집에 가잖아요.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반나절 뿐이 안 지났는데 집에 가자는 중딩 웃잖아요 하셨어요. 이게요 중딩이랑 가면 중딩한테 맞춰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예 데려가시면 말든가. 사려니 숲길 거기서 콘서트 한번 했죠. 거기서 강현자 씨 점심시간에는 유일하게 백천님 보이는 라디오 보는 낙이 있습니다. 옆에 같이 일하는 친구가 방송에 사연 나오는 거 듣고 싶대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셨어요. 현자 씨 이름 좀 친구 이름도 보내주시지 그러셨어요. 6462님이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을 청하셨어요. 한낮 더위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시원한 차 안에서 듣는 익숙한 밥이 즐겁습니다 하셨네요. 이 와중에도 시원한 데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영국 대표 가수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 제인 네가 떠나고 힘들었지만 나 이제 알았어. 너한테 미련 갖기보다는 내가 갈 길을 가겠어라는 노래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베이비 제인에 이어진 김윤숙 씨가 청하셨네요. 미국 밴드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당신한테 끌려라는 노래인데요. 김윤숙 씨가 수리수리 마수리 행복은 뿅 더위는 슝 좋은 일들만 생겨라 이얍 하셨네요.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쓰고 뿅 슝 이얍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요. 임백천의 백뮤직 7월 30일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미정 씨가 영화 원스의 주인공 글렌 헨사드의 노래 들려주세요. 오토바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됐다네요. 안타까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죠. 안현진 씨도 영화 원스의 남자 주인공 아일랜드 음악가 겸 배우 글렌 헨사드의 비보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그 노래 덕분에 우쿨렐레를 배웠거든요. Falling Slowly. 기억에 남을 곡 신청합니다. 김은 씨, 김윤숙 씨, 이희원 씨, 김정미 씨도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같은 곡을 청하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이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그 원스 영화 음악 영화죠. 원스에서 거리 음악가 역을 했는데 아, 참 그 일테면 저녁 때 식사하면서 그 아일랜드의 민속 음악을 감상을 했대요. 그 다음에 아마 밤늦은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뭐 차고 부딪힌 건 아니고 본인 혼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글렌 헨사드. 글렌 헨사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음악을 했던 배우이고 가수죠. 이 노래는 그 말게타 이글로바라고요. 체코의 싱어송라이터이고 피아니스트인 마가렛 이글로바하고 같이 했는데 그 영화에서 여주하고 남주를 했었죠. 같이 노래도 하고요. 아마 두 분이 조금 사랑도 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2008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았었습니다. Falling Slowly. 남자와 여자가 주거니 바꿔지 노래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자가 얘기하니까 여자가 쉽지 않겠지만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 노래입니다.

글렌 한사드의 명복을 빌면서 글렌 한사드와 마그레타 이글로바가 노래한 원스의 OST Falling Slowly에 이어진 아담 르바인의 Lost Stars였어요. 이지선 씨가 존 카니 감독, 강영실 씨는 Begin Again, 예, 김은정 씨는 바로 음악 영화 OST 트는 센스.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예. 이 음악 영화 원스하고 애덤 르바인의 로스트 스타스가 흘렀던 그 비긴 어게인이 같은 감독이죠. 아일랜드 감독 존 카니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 애덤 르바인은 뭐 마룬 5의 리더고요. 본인 이제 솔로로 낸 이 비긴 어게인에서도 연기도 했었죠. 로스트 스타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꿈을 쫓는 별처럼 살지만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진짜 올해 이 세상을 떠난 팝스타들이 많아요. 피버 브라이슨도 있었고 닐 세다카, 얼마 전에 버니 타일러도 있었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성영화 씨가 누가 나한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백뮤직 백디 오빠한테 드릴게요. 이게 무슨 뱀파이어와 마법의 반지 같은 얘기입니까? 아무튼 성영화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고맙네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조금 늦었죠? 제가 축하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일인 분들한테는 1년에 딱 하루 주인공 되는 날이잖아요.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축하 한 방으로 그동안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축하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박하게 하지만 정성을 가득 담아서 축하를 해드립니다. 5789님이 김해 사는 황수경이에요. 오늘은 휴가라서 서울에서 자취하는 20살 딸내미 집에 남편과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군대에 있는 아들도 오고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일 예정입니다. 내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들, 딸 만날 생각

이게 아 벌써 설렙니다. 미리 생일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미정 씨는 라디오 듣다 알게 된 경산의 장은숙님 생일입니다. 오 그랬군요. 세은맘님은 우리 집 늦둥이 김민균의 26번째 생일이에요. 12월에 있는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병원에 취직도 하고 여친도 소개시켜주길 바란다. 아들 사랑해. 바라는 게 이렇게 많으시네요. 김민채 씨 오늘은 우리 집 작은 아들 김수민의 생일입니다. 신유숙 씨는 남편 하정호의 56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수민 씨, 정호 씨, 내일은 수경 씨 생일. 축하합니다. 멕시코 대표 라틴 팝 가수죠. 루이스 미구엘의 노래 수아베란 노래, 유용혁 씨가 이 노래 청하셨어요. 스페인어로 수아베는 그 부드럽고 달콤한 뭐 그런 뜻이죠. 당신의 사랑과 매력에 빠져든다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0519님이 오늘도 백뮤직 들으며 옛 추억에 빠졌네요. 저도 처음 신청곡 부탁합니다. 소피 마르소가 너무 예뻤던 영화죠. 영화 팜플렛 샀던 기억이 납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죠. 0692님도 신청하신 음악 노르웨이 가수 그 배우죠. 캐롤라인 크루거의 노래 You Call It Love.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은 반말데이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전히 휴가지 방향으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막히고요. 내촌 일대에서 5km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방향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강원권에서는 원주에서 5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돌발 구간 있는데요. 화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에서 감곡까지 막히고 진남터널에서 문경휴게소까지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금광 3터널 부근 1차로에선 사고 처리합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작대교 4차로에서 작업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142님께서요. 야호 2시다. 응디 그거 아세요? 언제부턴가 2시가 너무 좋아졌어요. 응디와 함께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도 할 일은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치지만 그래도 2시간을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저 아무래도 응디한테 매료됐나 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이런 극찬이 따로 없네요. 예? 빛나는 트로트 때문에 2시가 기다려진다는 말도 너무 감사하고요. 응디에게 매료됐다는 말도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근데요, 이 말이 더더더 감사해요.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는 이 말. 저에게도요, 우리 반제분들은 힘든 오후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거든요. 자, 우리 오늘도 기운내서 한번 잘 버텨봅시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으쌰으쌰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박서진의 힘내라 인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반지분들께서 오후 2시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2시간에 함께 버틸 사람이 있다는 거. 크, 이 말 너무 좋네요. 3693님께서 응디 제가 그동안 바빠서 라디오를 못 들었더니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트로트 방송이 겹쳐졌네요. 하지만 저는 응디 진행이 너무 재밌어서 이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응디 목소리는 내려앉은 기운을 업시켜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건 뭐 다들 뭐 훌륭한 진행자시고 다 재밌기 때문에 뭐 선택입니다. 이것은 약간 취향의 차이, 그리고 뭐 끌림의 차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3693님께서 저를 또 선택해 주셨다 하니 이것에는 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정중히 전해드립니다. 아유 감사해요. 8277님께서 응디 저는 곧 50이 되는 워킹맘이고요. 애들이 방학을 했고요. 저는 애가 넷입니다. 기운

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 채널 고정합니다. 50이 되는 워킹맘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애가 4시에요? 으야 진짜 뭐 기운이 없으면 안 되는 하루라도 그냥 지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맡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참 엄마가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대단해. 우리 엄마 멋져.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제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응디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사연에 이어서 반제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기야 마련했고요. 그리고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이에요.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 겁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창고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철제 선반은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주현미의 안오네였습니다. 자,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박종욱님께서 밥 먹다가 문득 귀를 만졌는데 귀걸이 한쪽이 없어진 거 있죠.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왔던 길도 다시 가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마음이 찢어집니다. 금귀걸이에요? 아우 아까워라. 은도 아니고. 아유 정말. 요즘 그냥 귀걸이도 비싸긴 한데 아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 금귀걸이 아깝다. 그거 다 모아놔야 되는데 금. 근데 그 길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옷 벗다가 옷에 걸려가지고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탁하실 때 윗옷 있죠? 티셔츠 같은 거 잘 보시고 혹시나 뭐 니트 종류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입었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모자 부분에 떨어져 있었던 적도 있고요. 모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이런 안에 받쳐 입었던 티셔츠 안에 껴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아유 아까워라 진짜. 이 지주연님께서 응디 저는 초보 운전자인데요.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며칠 전에도 주차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다가 겨우 성공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차 운전자분께서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지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초보 운전자는 주차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뭐든 처음 하는 거는 서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운전할 때만 주차를 그 연습하거나 고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차를 한번 일부러 끌고 나가서 공터에 가서 그 왜 주차 칸막이 되어 있고 주차 칸 그림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리고 차 없는 곳 뭐 공원 주차장이나 뭐 이런 데 있죠 넓은 데 그런 데 가서 한번 옆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이에 넣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선 밟으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공터 가서 주차 연습한 거 진짜 많이 도움 되긴 했었거든요. 요즘은 뭐 주차 그냥 자동으로 시켜주는 차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는 아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분명히 예, 주차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잘 될 거예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문초희의 10시 50분 그리고 박민주의 애루화 인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진행하고 있고요. 문주희의 10시 50분, 박민주의 애루와 인생 듣고 왔습니다. 이은경님께서요. 은간씨, 딸 박서원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소식이 궁금해요. 서원이 잘 크고 있어요. 100일 때 뒤집기를 탁 하더라고요. 100일 때 뒤집기를 빡 하고 그다음에 뒤집자마자 한 120일 때쯤에 팔 버티고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요. 뒤로 가고 지금은 요즘은 소리를 막 질러요. 와! 이렇게.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지르고요. 잘 자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키가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차 검진, 건강검진 그거 가면은 키랑 몸무게랑 재서 이번에는 평균을 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고 해서 그 갔다 와서 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키도 큰 것 같아요. 7412님께서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기사님들이 라디오 많이 듣는 거 아시죠? 저는 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애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그럼요, 그럼요.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라고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운전 하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반지의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정순의 힘내라 사랑, 나훈아의 사랑의 힘.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요즘 비가 많이 내렸잖아. 자기는 비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부디 우리 반짝이분들 모두 무탈하시길 바랄게. 나는 괜찮았냐고? 비 피해는 없었는데 말이야. 마음의 피해가 좀 있었어. 무슨 일 있었냐고? 아니,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신랑이랑 같이 우산을 쓰고 시장을 보러 갔었지? 근데 말이야,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비 피해 걱정 때문에 참 큰일이다. 그치 자기야? 아 자기야 근데

0: 우리 시장 보러 갈 건데 우산 각자 쓰고 나갈까?
1: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부디 올해도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지.
0: 어? 우산? 두 개 쓰고 나가자고?
1: 에이 뭘 그래. 그냥 큰 우산 하나만 쓰고 나가.
0: 아 근데 나는 물건 사느라 바쁠 텐데. 그럼 당신이 나 우산 씌워줄 수 있어?
1: 뭐야? 당신 계획이 뭐야? 아 지금 내가 설마 지금 당신은 우산 안 씌워주고 나만 쓸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같아? 어? 걱정하지 마. 당신만 내가 씌워줄 테니까. 자자 늦기 전에 빨리 나가자 나가자.
0: 아니 의심 뭐. 아니 그냥 당신이 비를 많이 맞을까봐 그러죠. 그래 얼른 다녀오자.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특별히 돼지고기 세일 돼지고기 세일. 여보 오늘 저녁에 제육볶음에 먹을까? 돼지고기 세일한다는데 살까?
1: 어 좋지 좋지. 근데 여보 돼지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좀 사놓자. 내일 구워 먹으면 좋잖아.
0: 알았어요 여보. 비 많이 오니까 우산 좀 잘 들고 있어. 사장님 돼지고기랑 여기 소고기도 좀 아우 차가. 여보 우산 좀 잘 씌워봐요.
1: 잘 들고 있어. 얼른 사고 가자.
0: 그리고 잠시 후 집에 도착해서 아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옷이 다 젖었네. 아
1: 어쩜 이렇게 티셔츠가 내가 다 젖었네.
0: 여보 당신 괜찮아요? 당신 더 많이 맞았죠?
1: 나도 비 많이 맞았지.
0: 잠깐만 스탑. 동작 그만. 이게 뭐예요?
2: 나는 티셔츠 다 젖었는데 당신은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 나는 비 맞아서 얼굴도 세수한 것 같은데 당신 얼굴은 정말 뽀송뽀송하네.
0: 진짜 자기만 썼어 자기만 썼어. 이기적이야. 나 진짜 너무 배신감 느껴. 그러니까 내가 우산 두 개 가져가자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뭐냐고 이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신승태의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신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고요. 선물로 불문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남편이랑 같이 우산을 쓰면 보통은 남편분의 어깨 한쪽이 다 젖거나 뭐 그러는데 그냥 그럴 바야 자기도 많이 맞을 것 같고 두 개 쓰고 가자 이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하나로 쓰고 가자 이래서 그래 이랬는데 내가 다 젖었어. 남편은 뽀송뽀송하고 남편 젖을 거 걱정할 게 아니었네요 지금. 잘 들고 있으라 그랬더니 이럴 거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하나로 안 쓰죠. 두 개씩 가지고 가야죠. 1456님께서 아 정말 반짝이분들 어쩜 이런 소재로 사연을 보내주실까요.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흔한 일들이잖아요. 우산을 하나 쓰면은 네 어깨가 젖니 내 어깨가 젖니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너 젖는다 나 젖는다 이쪽으로 써라 저쪽으로 써라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인데 이걸 또 사연으로 받아서 이렇게 꽁트로 해서 하니까 너무 재밌죠. 0797님께서 저도 남편이랑 한 우산을 쓰고 걸을 때는 은근히 팔에 힘줘서 서로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묘한 힘싸움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부부여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 그쵸. 아 나 젖는다고 이러면서 이제 내 쪽으로 당기고 이쪽도 아니 아, 적당히 아니, 나도 젖는다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쪽으로 당기는 사람도 있죠. 6483님께서 자기야 사연이 너무 현실감 가득하고 재밌네요. 우리 남편은 저보고 우산 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전완근이 더 발달했다고 하면서요. 아니 설마 남자분보다 전완근이 발달했겠어요? 에? 아유 뭐 우산을 들면은 남편분께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다거나 뭐 그러면 되지만 아니 그냥 우산 쓰고 가는데 전완근 더 발달했다고 본인 보고 들을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 든든하게 탁 들어주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한쪽 어깨 싹 젖어 있고 이래야지 멋있죠.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취합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고정우의 팔자, 김소유의 성질머리.

8679님께서요. 응디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석 달 전부터 노래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노래 솜씨는 여전한데요. 듣는 귀가 열렸네요. 좋은 노래에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아, 노래 교실에 다니시기 시작했군요. 석 달 정도면 이제는 좀 리듬 같은 거, 박자 같은 거 이제 맞출 수 있으실 테고 듣는 귀가 열리면 반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노래는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 이건 저음이고 이건 고음이고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거. 그런 것만 알면 이제 점점 실력이 늘죠. 아우. 좋은데요. 좋은 노래들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연습할 노래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남진의 오로라 연인.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0: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6: 핏.
5: 눈 뜨자마자
6: 핏.
5: 아이와 함께
6: 핏.
5: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합니다. 1부 끝곡으로 빈예서의 신기루 사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휴가철을 맞아 귀성, 귀경 양방향 모두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양평방향은 문경세제에서 짧게 밀리고요. 충주분기점에서 4km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송파부근 1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 밀리고요.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 조남 분기점 6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청주휴게소 1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금잔디의 인생샷이었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반짝이 발렌타인님께서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응디, 여기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여름이라 선크림 수요가 폭증해서 지금 너무 바빠요. 바쁜 와중에도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다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모님들이랑 함께 들으신대요. 이모님들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갑자기 막 와 하면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삶의 큰 기쁨이 됐죠. 기운도 나고 응원도 되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덕분이에요. 이런 인사는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련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과 함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는 시간이에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박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은디, 저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한 집에 모시고 사는데요. 두 분이 다투시면 토라져서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도 라디오에서 은디 목소리가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마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느껴집니다. 은디를 손녀처럼 귀여워해 주시는 어머님들께 좋아하시는 노래 선물 바치고 싶어요. 제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한 집에 모시고 사는 박정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두 분이서 어떻게 다투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네? 사돈인 거잖아요, 사돈.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다투시면은 토라져서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또 여느 부부처럼 노래 나오면은 신나게 따라 부르시다가 또 푸시고 뭐 그러시나 봐요. 하긴 뭐 자주 안 만나야 좀 불편한 사이가 되겠지만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살면은 뭐 거의 뭐 가족처럼 언니 동생처럼 뭐 그렇게 지내겠죠. 그렇죠?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에. 자, 정희님께서 친정어머님과 시어머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이에요. 강민주의 해룡포, 이혜리의 자갈치야짐에, 그리고 김수희의 남행열차.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강민주의 해룡포, 이혜리의 자갈치 아지매, 김수희의 남행열차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름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만나볼게요,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반질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퇴근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제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그렇게 밝고 건강하셨던 엄마가 안면마비 수술을 받으신 후 대인기피증이 생기셨거든요. 친구분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시고요. 가까운 마트에도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죠. 근데 그건 괜찮아요.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오늘은 하루 종일 뭘 하셨을까, 외롭진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그랬던 엄마가 응디 라디오 들으시면서 훨씬 밝아지셨어요. 부엌 싱크대에 달린 라디오로 응디 목소리 들으시면서 오늘은 엄마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좋던지요. 응디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리듬을 타면서 어깨춤을 추기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에게 빛과 힘이 되어준 빛나는 트로트 정말 최고예요. 라디오에서 딸의 신청곡이 나온다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우리 엄마에게 힘이 되어줄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이름은 익명을 요청하셨지만 사연 아마 받으시면 어? 우리 딸이 보냈나 보네? 이러고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아유, 안면마비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막 다 나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씩 딸이랑 나가시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라디오를 좋아해 주신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집에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아유 오늘은 날씨가 이래요. 오늘은 기분이 이래요. 이러시면서 자주자주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익명을 요청하신 반절분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이에요. 문현주의 웃음에 삽시다, 송가인의 지나간다고, 그리고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현주의 웃으며 삽시다. 송가인의 지나간다고. 그리고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왔습니다.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연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 제 친구 명숙이가 밤에 잘 잤냐고 안부 전화를 건 거였어요. 제 친구 명숙이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명숙이가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를 집안에서 반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먼 곳으로 떠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명숙이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죠. 근데 그때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뒤였어요. 친구의 슬픈 사연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면서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명숙이는 지금 거창에서 아들과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앞으로도 씩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 선물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명숙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라는 거 아니? 너도 힘을 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명숙아.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기운 내자. 화이팅! 주연님께서 친구 명숙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해 주셨어요. 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연락이 끊겼다면 그 뒤로 또 연락을 다시 닿게 되기가 참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서로의 아픈 부분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이 돼주고 이런 친구를 남는다는 거 참 특별한 인연 아닙니까? 앞으로도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태규의 마이 웨이, 김범룡의 인생길, 강진의 세월잡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태규의 마이웨이, 김범룡의 인생길, 강진의 새어잡이 듣고 왔습니다.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고둘선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35년을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거친 현장 일이라 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통을 달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저 단순한 통증이겠지 싶어서 간단한 마사지와 뜨거운 찜질을 수시로 해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양쪽 무릎에 염증이 있고 뼈 간격이 살짝 좁아진 상태에서 연골이 닳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래서 석 달 정도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남편에게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못 빼면 내가 나가서 벌어올게 하고 말이죠. 근데요, 사실 저도 희귀질환을 앓고 있기에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걸 압니다. 한숨이 나오지만 어쩌겠어요. 다시 힘내야죠. 저도 남편도 말이에요. 아픈 걸 꾹 참고 다시 일을 시작한 남편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하는 노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고돌선님께서 남편분에게 노래 선물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무릎에 염증도 있고 이게 연골이 닳았군요. 그러면은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을 키워서 무릎이 안 아프게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건설 쪽에 일을 하시면 그 장근육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근육이 이제 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이 장근육들 참 잘 빽빽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따로 무릎에 좀 손상을 안 가게 하는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화이팅입니다. 정말 네,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조항주의 남자라는 이유로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여름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찾아오시면 선물 받으실 분 명단 확인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보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오늘 끝곡으로 한가빈의 허니허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작업하는 곳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잠실대교부터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천분기점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도 옥산분기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경기권에서는 안성과 반포를 앞두고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5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한산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요. 부곡 2, 3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둔대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라라랜드 메시지창의 키워드는요, 단연코 폭염의 날씨 얘기입니다. 여름에 더운 거 몰랐던 거 아닌데요. 아, 덥죠. 정말 더워요. 그런데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 러시아의 야쿠츠크는 겨울에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온과 얼추 90도 차이. 아, 무섭도록 추운 날씨는 어떤 걸까요? 귀마개를 하지 않고 썰매를 5분만 타도 동상에 걸려서 귀를 잘라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동이 켜져 있는 차는 그냥 버려진 차라고 보면 된대요. 시동을 켜놓지 않고 야외 주차를 해놓으면 그냥 폐차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여름에는 추운 게 낫다. 추울 때는 여름이 그나마 괜찮지 이런 얘기들 하죠. 무섭게 더운 오늘 야쿠츠크 주민 생각하면서 이 더위 좀 견뎌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영탁스 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너무 덥죠? 아, 정말 너무 더워요. 다음 주까지 이 폭염이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 말장난 개그 한번 해볼래요? 말장난 개그. 신발이 화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유피디님? 신발이 화나면? 우리 엔지니어 쌤 아세요? 신발이 화나면 신발끈! 그리고 이거는 아마 다 아시겠죠? 소금이 죽으면. 그치, 그치. 죽영. 좋아. 이건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아셔, 아셔. 어떻게 아시지? 열받아, 열받아. 그리고 곰이 다니는 목욕탕이 뭔지 아세요? 모를걸? 어? 우리 유피디님? 어, 빨라. 우리 유피디님 엄청 빠르네. 나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요?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곰이 다니는 목욕탕이 뭐게요? 바로 곰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 솔로몬. 아, 이거 너무 쉽죠. 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뭐게요? 아, 원통. 그리고 개가. 개가요. 사람을 가르치면? 아, 침묵이 흐르는구나. 개인 교습. 아, 그리고 들었던 것 중에 최근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은? 몰라? 답이 안 나오네. 최저임금. 아, 통했습니다. 통했습니다. 아, 어때요? 웃음보다 찬바람이 새어나오고 참 좋죠. 더워서, 더위 먹어서 좀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말장난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재미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또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액션은 좋지 않아. 안 웃겨도 제가 어떻게 좀 웃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커피향이 가득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열심히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까만 콩, 블랙 콩 2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번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센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두 분입니다. 오, 문자와 함께 장미꽃을 또 보내준 분이 계십니다. 사하나 이하나님, 언제부턴가 콩디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콩디한테 장미 한 송이를 보냅니다. 경북 김천에서 장미 한 송이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주인공이 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77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 자기가 1등이라는 걸. 블랙콩디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1등 하시면서 7789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두 분이나 탄생했습니다. 두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수님,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집은? 형편 없는 집. 그리고 우리 강병찬님, 콩디, 물 중에 가장 맛있는 물은? 아,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그러네. 그리고 김경태님, 우리 경태님도 빠지실 수 없어. 개가 살이 많이 찐 동네는 개포동. 아, 포동포동 개포동. 그리고 정혜경님, 마늘이 싸움에서 모두 지면 다진 마늘. 아, 나 미치겠다. 우리 승기님, 창원은 현재 38.5도. 더버 하셨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나라가 38도 막 37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 아, 진짜 더운 것 같아. 동남아 날씨인 것 같아요. 윤정희님, 제빵사가 싫어하는 개그는 빵 터지는 개그. 그리고 빵이 화나면 뭔지 알아요? 빵 터진. 빵 터진다. 아, 요것도 있었는데. 아, 이 몇 가지 좀 외워야겠습니다. 제가 외워서 써먹어야지. 그리고 버블즈님은 소가 계단을 올라가면 소름 이라고 보내셨고,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 홀딱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뭔지 아세요? 후다닥입니다. 그리고 7431님, 아, 문자가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정답은 회오리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고, 또 웃음 혼자 짓고 계십니다. 7431님 재밌었고요. 이재숙님,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색깔 검색. 아, 참 정말 이렇게 말장난 개그하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장난 개그 저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다진 마늘 그리고 개포동 요거 외웠다가 한번 써먹어야죠. 오, 김경태씨 오늘 실적이 아주 좋으신데요. 그리고 3751님 보내주셨습니다. 4시 지킴이 콩디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7월도 곧 수그러드는 날이 오겠죠. 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요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경주로 가고 계시대요. 가끔 이렇게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어제 급하게 숙소만 예약하고 간단하게 동선만 짜서 아까 출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일정보다 마음 가는 대로 다니면서 제대로 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멋지시다.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여행 좋아합니다. 막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이 굉장히 철저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저는 그냥 무계획 참 좋아합니다. 8934님 충전 제대로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소연님 오셨네요. 뽀니, 아, 뽀디 안녕하세요. 1등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1등 아니면 어때요?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리고 구문서님도 찾아와주셨고, 최경희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백숙희님 이모티콘 잘 받았고요. 우리 예진님 오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너무 시원해 보여요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후드를 안 쓰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이나 봐요. 우리 천은경님 와주셨고 이재숙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혜영님 문자 아주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 혼자만 잘 읽었습니다. 유홍구님도 찾아와 주셨고 칠하나 육하나님 아들이 오늘 판교에 면접 보러 갔습니다. 3시부터 면접인데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네요. 아마 잘하고 있을걸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콩대 기 좀 팍팍 불어 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또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본다방 여러분들 사연 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숨을 조금 돌려보죠. 거리 노래합니다. 아스피린.

뮤지컬의 아스피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영수님이 제가 말장난 개그로 시작을 했는데 아 연습하고 온 거 아니에요. 주위에 조금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좀 많이 써먹는 거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조금 빼본 거였는데 우리 콩디 오늘 연습 많이 하고 오셨네. 그랬어요. 우리 장영수님. 그리고 버블즈님도 보내주셨고 이재숙님 최저연금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윤정희님 질세라 광부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게요? 케냐. 그리고 박민경님 콩디 취향 저격입니다. 그리고 영자님은요 최저임금 좀 슬프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조금 슬프기도 하죠. 슬펐죠. 우리 장기은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장기은님 잠깐만요. 콩디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보내다가 콩디 만나려고 칼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은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은영님 언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왜?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이야. 축하해 주세요. 콩디 너무너무 더워서 미역 냉국 먹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심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7월 30일 우리 심은영님 태어나셨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고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은영님에게 제가 비즈팔찌 만들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손목 사이즈 보내주세요. 아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 다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그리고 닉네임이 혼입니다. H-O-N을 쓰시는 분인데요.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려 차 문을 여니 찬 온도가 42도. 땅의 열기에 서 있기도 힘드네요. 에어컨 이라도 쉽사리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잠시 쉬면서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잠시 쉬면서 라라랜드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호우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엄청 더워요. 콩디 의상이 바다색이라 보는 사람이 시원합니다. 듣는 것은 콩으로 이어폰으로 끼고 듣고 있습니다. 보낼 때는 문자로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정현숙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208님 개포동 사연이 나왔을 때 말이죠. 개포동에서 웃는데 옆차 아저씨도 웃는 걸 보니 같은 방송을 듣는 듯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정진아님 머릿속에서 요거 빼주셨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저는 지금 병원 치료 중입니다. 불안했는데 웃겨요. 저도 참가합니다 하시면서 바다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제가 아까 제 머릿속에서 빼서 알려드렸는데 열받아. 696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꿈꾸자님 오늘 마트에서 수박 빅세일 한다고 오픈런에서 갔는데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했어. 다행히 막판 남은 수박을 사서 끌 차에 무겁게 끌고 왔는데 오는 길이 무겁고 더워서 비싼 수박이 돼버렸습니다. 오, 비싼 수박이라 훨씬 더 달고 맛있겠습니다. 4850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언니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요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아지셔서 같이 산책도 나가고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어제는 엄마가 한 달 만에 집밥을 해주셨는데 맛있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울 뻔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상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나날입니다. 엄마 건강 해요. 사랑해요 하시면서 4850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치시는 일 없이 수술 받는 그런 일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건강한 웃음 아름다운 웃음 지으시면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희경님, 임혜정님, 우리 김은님 와주셨고요. 성영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박상우님 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고 계시고 김도년님도 말장난 개그 시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시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맑음 소가 웃는 소리 우하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도 찾아와 주셨고요. 지문종님 비의 온도는 5도다. 비가 5도다. 아 5도다. 알겠습니다. 요거 잘 살렸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살을 조금 붙여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문종님. 그리고 정선홍님도 와주셨고요. 박 혜나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원미인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백용기님도 김순매님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바로 원타임의 핫뜨거가 되겠습니다. 핫한 H.O.T. 핫한 노래는 주로 여름 노래, 신나는 노래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속에 핫 찾아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기가 막힌 핫한 노래 골라주신 분들께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명환님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콩디님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고, 우리 박종우님 거래처 왔다가 팀장님 폰에 콩을 깔아드리고 라라랜드 라디오 너무 재밌다고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선곡이 왜 이렇게 좋냐고 톡이 왔습니다. 뿌듯합니다 하시면서, 본 누나는 예전과 변함이 없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우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홍님 콩디 휴가 안 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직 휴가 갈 계획이 없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이제 핫한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직 매직 첫 번째 핫 곡입니다. 원타임의 핫 뜨거.

우리 김성환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원더걸스의 소하. 고딩 때 축제에서 춤췄던 기억이 히히히. 지금은 10개월 아기를 둔 애 엄마가 됐습니다. 하시면서 소하 원하셨고요. 딸기 팥빙수. 아 맛있겠다. 의미 진짜 일이 더울 수 있나요? 푹푹 찌네요. 쪄 하시면서 원더걸스의 소하 원하셨고요. 1339님 날씨는 뜨겁지만 콩디의 덕에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혜원이 원더걸스 소하 올 여름 진짜 아 답이 없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한지원님 소하 매년 여름 갱신 중. 이수빈님 원더걸스의 소하 이 노래 나올 때쯤에 형광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손발 젤리 형광 쫙 멋있는 컬러로 하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알록달록 스키니도 유행했던 게 생각납니다. 아 옛날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리제M님이 신청하셨습니다. FX의 핫 서머 들려주세요. 7755님, 뽀누나 너무 더워요. 핫, 한여름이네요. FX의 핫 서머. 꼬꼬시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고. 그리고 7211님, 김대현님도 이 날씨에 딱인 것 같다 하셨고. 0049님, 여름은 뜨거워야 제맛인 거쥬, 맞쥬 하셨습니다. 맞쥬. FX가 노래합니다. 핫 서머.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명호님, 뽀미닛의 핫 이슈. 1073님,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요. 여름이긴 하지만 잘 견뎌봐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고, 오수미님, 에어컨 틀면 춥고 끄면 덥고. 말줄임표로 끝났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콩디 예뻐요 하시면서 김태양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이 노래 컬러링으로 사용하셨대요. 저의 최애곡이라고 9033님. 박태천님, 매일마다 여름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는 이슈가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뽀미닛의 핫 이슈 신청하셨습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레모네이드님, 선곡이 모두 좋아서 신나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5423님은 어반자카파의 뜨거운 말 신청하셨고, 이정민님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핫 들어간 노래들 이렇게 신나다니 마음만은 안덕분요. 엄혜미님, 그리고 김정환님, 콩디 에어컨 없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정승기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핫 키워드였습니다. 도나 썸머의 핫스타프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또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요. 몇 분에게 수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썰렁한가? 같이 가야지.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확인된 사고만 7건이 넘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영천분기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영덕 가는 길 탐부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3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남공주 나대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자유로 분기점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일산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도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대목 2,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하월공 램프부터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나대목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미정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일하시기가 다들 힘드시죠. 경기도 안 좋고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결제가 안 돼서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도 잘 구해지지 않아 신랑이 거의 건설 현장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싸울 때는 꼴도 보고 싫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저희 신랑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힘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야 건강하고 우리 다섯 식구 열심히 살자. 사랑해.

네, 오늘의 라방 김미정님이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듣고 왔어요. 이 사연이 잘 안 들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조금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김해 살고 계시고요. 우리 김미정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셨고 경기도 안 좋고 저희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결제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 신랑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정말 죽을 만큼 꼴도 보기 싫고 그랬었는데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하겠다 하셨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잊지 않고 김해에 살고 계신 김미정님이 전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요.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더 부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죠.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따뜻함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규인님도 요즘 경기가 다 좋지가 않아요 하셨고 김옥현님도 건설하시면 더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응원 보내주셨고 잘 안 들렸군요. 근데 자기야 사랑해. 이거는 잘 들렸다고 이종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운자님 문자 주셨는데요. 매일 일하면서 듣기만 하는데 문자 폭탄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느라 못 보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시면서 2부 라라랜드 함께합니다. 박운자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라로 보셨나봐요. 와우 보이는 라디오 대박. 보니 언니 너무 귀엽네요. 더운데 언니 보니까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의 라방 김미정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문자 폭탄 쏟아질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 봄풀리의 주제는요. 짝사랑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첫사랑이었어요. 오늘은 짝사랑이 되겠습니다. 아 짝사랑 참 제 성격하고 안 맞죠. 가슴 찢어지죠. 옆에서 짝사랑하는 분들 보면 답답하고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뭔가 이 절절한 느낌 벌써 다가온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짝사랑 노래 지금부터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봄풀리에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이 갑니다. 오늘 선물은요.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잔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오늘은 플레이리스트 보온플리. 오늘 주제는 짝사랑 플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 혼자 사랑하는 슬픈 상황이에요. 머리 아파. 뇌가 아프다. 벌써부터. 오늘은 왠지 절절한 발라드가 많을 것 같다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까요? 짝사랑 플리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첫 곡입니다. 이 노래 나와야죠. 0774님 짝사랑은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김민경님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명호님도 인형의 꿈, 짝사랑하던 20대 시절 노래방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르셨죠. 그리고 임채영님, 이만큼 슬픈 짝사랑이 있나 싶어요 하시면서 인형의 꿈. 그리고 최윤경님,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서 있는데 가슴 떨렸던 시절.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우리 최윤경님도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십니다. 함께 듣죠.

짝사랑 플리에 이어지는 곡은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신한기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아버님 퇴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699님 짝사랑이라면 토이의 좋은 사람 이 노래죠. 임혜정님도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짝사랑하면 바로 생각납니다. 김현준님도 토이의 좋은 사람 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김현정 씨의 혼잔 사랑입니다. 9033님, 김은님, 정선미님, 오하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짝사랑 슬퍼.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슬픈 짝사랑을 하고 있죠.

오늘 봄플리 짝사랑 플리로 여러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다 남자 노래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 꼈잖아. 김현정의 혼자한 사랑,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 노래는 말이죠, 내가 또 적어놨지. 새싹 대우해줘야 되잖아. 우리 정수리님, 일기예보 인형의 꿈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더너치의 사랑의 바보, 토이의 좋은 사람, 그리고 김현정 씨의 혼자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김경희님은 팀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4765님, 양미수님, 조가은님, 이 세 분은 김태영 씨의 혼자만의 사랑 또 생각난다 하셨고, 이승은님, 박정란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늦은 출석 너무 덥네요. 모두들 파이팅이라고 우리 정란님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김혜정님은 휘성에 안 되나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칠님은 짝사랑 끝판이래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가로 열고 2번 보내주셨어요. 윤인숙님, 짝사랑 노래들 다 왜 이렇게 좋은 거죠? 하셨습니다. 아니 짝사랑인데 노래까지 슬퍼봐. 그 얼마나 슬프잖아. 엄청. 김내영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살갑게 대해주고 듬직한 어깨에 선배에게 반해 혼자 조용히 짝사랑했던 게 생각납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선배 또 없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들이댈 걸. 들이대지. 그러셨어요. 그런 선배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여기 스튜디오 안이 너무 추워요. 오늘 그냥 색감이 이쁜 걸 좀 입고 멋 좀 부려야겠다고 나왔다가 지금 뭐 얼어 죽을 판이야. 우리 양미수님은 콩디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849님, 첫 짝사랑 상대는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으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생 선생님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었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이국적인 이목구비가 매력적이었었습니다. 강인원의 영어 선생님 하시면서 문자 또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봄풀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홍종아님 오셨네요. 그리고 김영임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은요. 짝사랑 풀리에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바로 김건모 씨의 혼자만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내 이름은 경호다. 서경호. 평생 내 이름 앞에는 같은 질문이 따라다녔다. 서경호. 새 학교 출석을 부를 때 내가 손을 들면 늘 교실이 한번 술렁였고 선생님도 늘 같은 얘기를 하셨다.
1: 어허, 남자 이름이네.
0: 나는 여자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말.
1: 여자야?
0: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묻는다.
1: 아들 낳으려고 부모님이 남자 이름으로 지으셨구나?
0: 아니다. 내 위로 오빠만 둘인데 서호, 민호, 그리고 나 경호. 우리 집은 호자 돌림인데 할아버지가 굳이 나까지 돌림자를 써서 지은 이름. 덕분에 새학기 출석, 회사 면접, 거래처 미팅 등등등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과 같은 표정을 지었고 나는 늘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사원증도 일부러 뒤집어 달고 다닐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 함께 1박 2일 협력사 워크숍 출석을 부르는데 서경호님,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내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김세희님.
2: 네.
0: 응? 고개를 든 남자는 말끔한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어? 순간 몰아치는 묘한 동질감. 저 사람도 평생 나처럼 살았겠구나. 나는 강력한 동병상련의 기분으로 그 남자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점심시간 용기 내서 그 남자 맞은편에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다. 이름이 여자 이름이네요. 이 말 많이 들으시죠? 그 남자는 평생 내가 지어왔을 표정을 지었다.
2: 네, 뭐 백만 번쯤 들었을걸요.
0: 제 이름은 서경호입니다.
2: 네? 그러시군요. 반갑네요.
0: 그날 우리는 이름 때문에 겪은 비슷한 에피소드를 쏟아냈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1: 여자는 꼭 지연, 소연, 주희, 은지, 미나 이런 이름이어야만 하나요? 완전히 편견이잖아요.
2: 그러게나 말입니다. 남자도 민혁, 승훈, 태준 이런 이름일 필요는 없잖아요.
1: 근데 뭐 여자가 꼭 경호일 필요도 없죠. 남자가 세희로 사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0: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7년을 붙어 다녔다. 예약을 할 때도, 병원을 가도, 여행을 가도, 어딜 가나 호명을 하는 곳이면 우리의 성별을 바꾸고 착각하고 웃고 그랬다. 혼자였다면 민망했을 순간들이 둘이 되니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5년 전 우리의 결혼식. 뻔한 전개다. 예식장에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는데 식장 안내에 떡하니 붙은 건 신랑 신경호, 신부 김세희. 하지만 뭐 뭔 상관이라? 우리는 예쁜 딸을 낳았다. 분말실에도 산모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산모 서경호입니다 하고 낳은 딸. 진짜 진짜 예쁜 여자 이름으로 지을까 생각도 했지만 평생 한맺힌 편견에 순응하는 것 같아 그건 또 싫었다. 우리가 지은 딸 이름은 여자여도 남자라도 자연스러운 이름 서우로 지었다. 세희와 경호가 낳은 딸 김서우. 이름 때문에 부모님 원망께나 했는데 오늘따라
1: 경호라는 내 이름이 고마운 그런 오다.

0: 네, 어떤가요? 오늘은요, 서경호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경호 씨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혜경님, 그렇다고 김경호의 노래를 틀어주시다니. 그리고 이름 때문에 천생연분 만나 알콩달콩 딸 낳고 사시니 감사한 일 같아요. 딸 이름이 너무 예쁘죠. 김서우. 김경희님이 또 보내주셨고 박성원님 천안에서 주셨는데 제 아들 이름도 박희선이래요. 가운데 돌림자가 희라 고모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지금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저희 동네에 언니 이름은 정재예요.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조방글님, 저도 제 이름 초등학교 다닐 때 놀림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이 좋아요. 언제나 방글방글 웃으면서 살으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 좋은데요? 조방글. 이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 친구 중에 형님이라는 이름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우리 상우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딸도 도진이란 이름 때문에 어딜 가든 남자인 줄 알아요. 문선영님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서경호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김예준님, 콩디 누나. 이름은 예준인데 누나래요. 여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와 오늘이 천일 되는 날입니다. 장거리 연애라 오늘 여친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송은자님, 콩디의 웃음소리에 반함. 너무 웃겨서 넘어가는 웃음소리 매력적입니다.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가신다고. 어우, 이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이슬님,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듣다가 야근으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다음 주 휴가를 위해 라라 들으면서 야근합니다. 다음 주 휴가예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실까? 김영란님은, 이번 언니 오전 근무 마치고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시원한 블루베리 음료 마시고 왔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더운 공기 좀 싹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님이 주셨어요. 콩디 문자로만 인사하다가 더 열심히 문자 폭탄 보내려고 가입했습니다. 매일 콩디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성영님, 프랑스 사람들이 건배할 때 뭐랄까요? 마숑. 이렇게 보내주셨고. 5860님. 콩디, 어정쩡하게 살찐 개가 사는 동네는 뭔지 아세요? 반포동. 반포동 재밌다. 재밌어. 웃겼으면 저는 비즈팔찌 선물 주세요. 알겠어요. 쏴드리겠습니다. 5860님, 반포동. 그리고 한유나님도 찾아와 주셨고,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기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원님, 김경희님, 현희님, 신혜정님도 오늘 최고 기록 갱신이네요. 42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독수리 오형제님도 우리 막둥이 매일 같이 들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폭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샵의 텔미 텔미 텔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양화대교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고 동작대교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막히고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대저 분기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천 분기점 3차로에서도 사고 났고 더 가서 입장에서 안성까지 또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가 아닐까 싶어요. 통화 목록, 주고받은 메시지 목록만 봐도 내가 최근에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앨범에 담긴 사진과 캡처들만 봐도 뭘 하고 지내는지 대충 각이 나오죠. 거기에 SNS나 너튜브 알고리즘은 뭐 말해 뭐합니까? 내가 요즘 흥미있어 하는 것들이 뭔지 단번에 알려주죠. 가장 최근에 연락한 사람, 맨 마지막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 나의 알고리즘을 가득 채운 그 무엇, 아 뭐가 있는지 같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어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고요. 한껏 서로를 껴안은 채 시작했네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언제부터 생겼지? 와, 그게 생긴 다음부터는 정말 눈부신 발전 속도에 내 관심사는 온통 눈 뜨면 바로 내 눈앞에 보이고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사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세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건 못 느끼세요? 최근에 친구랑 뭐 멤버랑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화두, 키워드도 그걸 반영해서 그 인별그램 딱 들어가면 그거에 관련된 게 또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듣고 있나? 이게래. 얘 진짜 나 듣고 있나 봐.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아, 그 과학자들 혹시 그 통신계통에 있으신 분들 혹시 아는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는 내가 검색했던 그것을 네, 걔네들은 알고 있겠죠. AI는 알고 있을 거야. 네. 우리 안현신님의 마지막 통화는 남편이 저녁 회식한다는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아싸! 아, 저녁에 시간다고, 예,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좋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0712님. 인디, 제 마지막 사진은요, 요즘 너무 맛있는 복숭아예요. 임신 10주 차인 산모거든요. 복숭아 3일 한 박스씩 먹고 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우, 저는 뭐, 산모도 아닌데, 복숭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복숭아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새로운 그 채소 가게를 뚫으셨거든요. 한 몇 달 됐는데 사당역에 있는 채소 청년들이 하는 채소 가게래요. 근데 거기가 그랬나 봐. 근데 거기가 엄청 싸고 질 좋고 좋은 품목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놓는다고. 그 내일부터 또 휴가 간다고. 그래 일주일 동안 문 안 여니까 아 부랴부랴 가가지고 복숭아 또 사오셨는데 6,000원에 5개짜리인가 6개짜리인가 그걸 사오셔가지고 또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유 좋은 청년들이야. 그리고 NV9717님 말랑이랑 왁부볼만 잔뜩 뜹니다. 아 그만 사야 되는데 자꾸 사고 싶네. 아이 말랑이 왁부볼 혹시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아, 가지고 놀긴 괜찮고 이 손 촉감 말랑말랑 해가지고 기분 좋아지는 건 있는데 요게 한 몇천 원 들여서 사면 한 번 쓰고 끝이잖아요.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 마음은. 근데 우리 9717님은 유복하신가 보네. 계속 사고 싶다고 하니까. 김슬기님 가장 최근 통화 상대는 대행사 직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진은 업무 사진. 인별그램은 스위스로우가 가득하고요. 부끄럽네. 휴 다행이다. 스위스로 아니면 온통 업무에 갇힌 인생일 뻔. 그냥 다 그렇죠 뭐. 아유 사진 찍는 게 예전에 우리 20살 뭐 그 정도 때는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자주 만나고 뭐 그러니까 셀카도 많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셀카 찍는 것도 언제였는지 모르겠고 저야 이제 직업이니까 또 여러분께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셀카를 찍는 거지. 전부 뭐 업무 관련 사진이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사진들. 저의 마지막 사진은 아까 그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기사 검색을 하다가 어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트윈스 팀에 문정빈 선수라고 투수가 던진 공에 손등을 맞아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뼈에 금이라도 갔나 뼈 부러졌나. 근데 마침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봤는데 그냥 단순 타박상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마음을 쓸어내리고 생방송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조금씩 만나봤는데요. 관심사들이 어떤지 좀 알겠고요. 아휴, 그 와중에도 저희 팀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뭐라고. 어쨌든 오늘 목요일이네요. 아, 한 주 꺾였어요. 이제 주말권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얘기 나눠볼게요.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얼른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만날 겁니다. 1770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스디인이 계신 그곳의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버블즈님,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눈썹을 정리하다가 하필 흥겨운 노래에 힘을 잘못 써가지고 오른쪽 눈썹 반이 사라졌습니다. 급한 대로 펜슬로 그려보는데 어색하네요. 약속 취소해야 할까요? 아, 너무 공감한다. 아, 이거 눈썹은 진짜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거뭇거뭇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눈썹이 약간 흰머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두 개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빵꾸가 딱 났어요. 아니 진짜 뭐야? 되게 눈썹은 그 샵에서도 선생님들도 진짜 그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리는 게 펜슬 그 눈썹이에요. 진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시간 좀 들여가지고 꼭 메워서 나가세요. 주말에 중요한 약속 꼭 가셔야죠. 물 좀 많이 주시고요. 빨리 자라라고. 네. 망개떡님, 퇴근하다가 냄새에 이끌려서 옛날 통닭집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녁은 통닭에 시원한 맥주 당첨이에요. 딱 좋다. 와, 그동안 통닭 치킨 얘기 한 3-4일 못 한 것 같은데. 아, 딱 좋은 것 같아요. 7881님, 부산으로 가족여행 후 복귀 중입니다. 부산 엄청 더웠다는데?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뜨겁게 사랑으로 보낸 우리 가족. 돌아가서 더 진하게 사랑하며 지내자. 한결, 한들, 사랑해. 여보도요, 새 여자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Love you. 와, 정말 행복한 여행이셨나 보다. 그래, 부산에 진짜 최고 기온 막 갱신했다고 막 그러던데. 7881님께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 보내신 걸로, 아유, 축하드립니다. 박현정님, 이번 주 학원도 방학이라서 완전 일정 없는 초등 아이들이랑 마트 가서 먹을 거를 잔뜩 사왔습니다. 장 본 건 많은데 막상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디 저녁 뭐 먹죠? 인디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딱 하나만 말해봐요. 아, 저요? 브로콜리? 갑자기 생각나는 게 브로콜리예요. 저 오늘 브로콜리, 요즘 최근에 브로콜리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끼니 때마다 먹고 있거든요. 예, 도움 전혀 안 되죠? 예, 저한테는 앞으로 물어보지 않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자꾸 물어보셔. 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이 노래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 빈곤. 우리 민서님이 장 본 건 많지만 저녁은 뭐 먹을지 모르는 사연에 안성맞춤 크크크.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계하신 건가? 우리 스드인과 제작진이 노래까지? 무서워 진짜. 진짜 빈틈없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야. 고선욱님, 맛있는 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브로콜리를 떠올리는 인디는 진정한 풍요 속의 빈곤. 제가 뭐 떠올린다고 떠올립니까? 그냥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왔는데 그냥 제가 입고 온 옷이 초록색이어서 나 브로콜리 먹었지? 맞아.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뭐. 아 그나저나 맛있는 거 기왕이면 그죠? 먹고 싶은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와중에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봐. 빨리 넘어가야지. 맴맴님, 친구랑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람 불면 런닝하고 덥거나 비 오면 헬스장 와서 운동해요. 유산소만 하다가 요즘은 근력 운동 비중을 높였습니다. 인디, 제 근육 기대하세요. 이야, 맴맴님, 프로 운동러? 근육맨 대단하다. 와, 평일은 유산소하고 비 오거나 조금 날씨가 그러면 헬스장. 와,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이래놓고 무슨 저기 트레이너 선생님은 아니신 거죠? 네,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정말 그 운동 하나만 꾸준하게 잘 하시는 것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꾸준히 내 길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 1770님께서는 기차역 가는 길입니다. 대학 다니는 딸이 방학이라서 며칠 집에 왔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데려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방학에도 부지런히 알바하고 공부하는 딸이 기특하지만 헤어짐은 싫으네요. 아이고 우리 따님 역시 너무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 사신다. 그래 우리 예전에 방학 때는 정말 진짜 그냥 놀고 땡이었죠. 예. 놀고 대학생이란 말이 그때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 송 PD님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나 보네. 아니 너무 대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그런 그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공부 안 하고 하면은 정말 따라잡기도 힘들고 정말 우리 대학생들 너무 고생 많은 것 같고 또 아르바이트 할 시간 쪼개가지고 주경야독하는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따님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하시고 알바하시고 그러세요. 제가요 커피 한 잔 우리 1770님께는 따님께 커피 드리라고 두 잔 예 특별히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조금 늦었네요. 그만큼 스드인 주목! 빠밤! 특정 날짜나 시간이 언급되는 노래입니다. 예. 뭐 언젠가 먼 훗날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조금 막연한 거 말고 뭐 조만간 그땐 뭐 이런 거 말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날짜나 시간이 언급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으시죠? 보통 숫자가 제목에 있겠죠? 아니면 가사에 있거나. 자,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특정 날짜나 시간이 언급된 노래. 예, 먼 시기를 특정한 노래 받아보겠습니다. 3120님이 청해주신 보아의 Only One. 그리고 6187님이 청해주신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듣고 유인음악가게 문 엽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려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저녁 6시 35분 28초 지나는 현재, 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첫 곡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특정 날짜나 시간이 언급되는 노래 출발합니다. 3739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 덥다. 한석규입니다. 7월에 누가 7월이래? 8월에 크리스마스.

2643님이요 1024 유피 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셨어요. 이 1024가 10월 24일이란 뜻인데 이 노래의 작곡가 장용진 씨 생일이라고 합니다. 가사와는 별 의미는 없다고 해요.

러닝조아님께서 청하에 벌써 12시요 축제날 이 노래로 춤췄어요. 근데 상은 못 받았어요.

0: 2시.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일양약품
3: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오늘 유인음악가게 주제 특정 날짜나 시간이 언급되는 노래들이었는데 오늘 센스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0806님 깜짝 놀랐어요. 아기 공룡 둘리래요. 1억 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진짜 대단. 아기 공룡 둘리. 예, 커피 두 잔과 함께 띄워드립니다. 우린 2부에서 봬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복정부터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 지하차도안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총 22km 정체인데요.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론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섭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너무 좋았죠.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 신예림님께서 저는 특정 시간 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 딸이 태어난 해거든요. 1994년 잊을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따님이 어느덧 이제 서른을 넘고 그때 너 태어날 때 엄청 더웠다 얘기하면서 저도 잊을 수가 없는 해긴 해요. 이 노래가 나왔기도 했었고 내 처지가 그랬으니까 이 노래가 더 와닿았겠죠. 피아노 한 대 절규하는 듯 부르는 노래 집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엄청 들었었어요. 재수할 때였으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정말 1994년 어느 늦은 밤. 아 덕분에 잘 들었네요. 진짜 숫자 하면 이 노래 진짜 당연히 생각나죠.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게 시작해본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부입니다. 잠시 후에는 저의 또 고급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수박? 스비트박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던 톤으로 해야지 예. 꼬우니까 좀 실수를 하네요. 자 축하받고 싶은 일 혹시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 다 좋습니다.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니까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박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인디 오늘 허밍 안 해.
2: 뻥이야.
1: 스비트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트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미니 도넛 쿠폰 미도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이었습니다. 민혜경의 사랑은 이제 그만. 아, 진짜 반갑다 이 노래. 아, 안현신님도 좋아해 주시네. 어머, 제 애창곡이 흘러나오다니. 아, 사랑은 이제 그만. 민혜경님 노래 아싸 좋아요 하셨어요. 그니까. 아, 사랑은 이제 그만 하면 뒤에서 코러스들이 이제 그만 쉽지였다. 야, 정말 쫄깃쫄깃하게 아주 맛깔나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네요. 그랬구나. 자, 김대은님은 G.O.D의 거짓말. 9765님 빅뱅의 거짓말. 아이, 그도 그럴 것이 시작할 때 허밍 안 해 하고 뻥이야 이래서 거짓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내 저의 허밍을 듣고는 정답을 많이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래서 정답은 백지영의 사랑 안 해 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혜경의 사랑은 이제 그만, 사랑 안 해, 나 여기까지야, 이렇게 힌트를 드렸었죠.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유독 정답자가 많습니다. 자, 그중에 10분 귀한 분들 모시겠습니다. 정답 사랑 안 해 백지영. 첫 문자 첫 도전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와, 원샷 원킬이다. 3464님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방학이라 보라로 딸아이와 함께 보고 있는데 도넛이란 말에 엄마 무조건 보내 소리칩니다. 빵순이 우리 딸을 위해 도전해요 하셨어요. 되셨어요. 아, 우리 따님 되셨어요. 하고는 다시 또 이어서 보내주셨네. 백지영 사랑하네. 딸아이가 띄어쓰기 잘못하면 인디 오빠가 안 뽑아줄 거라고 꼭 다시 정정해서 보내라네요. 다시 도전이요 하셨어요. 허연서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또 귀하게 정성을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되시죠. 아, 그리고 우리 딸 남친이랑 헤어졌을 땐 울고 불고 두 번 다시 사랑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라면서 소개팅을 하던걸요 하셨어요. 유준재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빠 엄마 닮았겠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보험 설계사입니다. 내일 말일인데 정말 정답 백정의 사랑 안에 요거 당첨으로 위로가 필요해요 하셨어요. 아, 말일이라서 밀려드는 일이 너무 한숨 나오십니다만 기분 전환하셨습니다. 0947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 총 10분께 미니 도넛 쿠폰, 아까키로 디플레키로 미도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정답곡 애절한 그 곡 듣고 옵니다. 백지영의 사랑 안 해.

노래 좋다. 진짜 명품 발라드죠. 백지영의 사랑 안 해였습니다. 우리 허연서님이 와 하트 감사합니다. 좋아서 딸아이가 방방 뛰어요 하셨어요. 노래 듣는 동안 허연서님이 문자를 두 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따님께서 보고 탈고 하시고 이거 다시 보내야 돼요 하고 인디 오빠가 잘 읽어야 되거든요 하셨는지 찾아봤는데 띄어쓰기 진짜 잘하셨어요. 그냥 방학이라 보라로 딸아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도넷이라는 말에 요 정도 틀렸는데 아 정말 잘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퀴즈 참여하려고 그러면 막 손이 벌벌 떨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내주셨습니다. 옆에서 따님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더 떨리셨을 텐데 네 잘 맞춰주셨고 미도쿠도 받아가셔서 따님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아 노래 제목을 말씀하신 듯하다고 우리 작가님이 사랑 안 해를 사랑 띄고 안 띄고 해 이렇게 이야 나보다 나았다.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네 부정의 안은 띄어야죠. 아 훌륭하다. 국문과예요? 아, 또 한 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송미라님, 저는 애석하게도 사랑해서 아이 둘의 엄마로 33년 차 결혼 생활 중입니다. 행복해요. 하셨어요. 아, 하필 사랑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네. 아이 둘을 낳았네. 아이고. 행복한 소리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3385님, 아, 퀴즈 너무 재밌네요. 아, 저는요, 오늘부터 출산 휴가 시작이라서 집에서 여유 있게 편안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쁜 아기 출산 준비하시느라 휴가 얻으셔서, 마침 오늘부터 쉬시는가 봅니다. 감사해요. 좋은 음악으로, 예, 마음 참 예쁘게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도 잘 듣고, 무럭무럭 크기를 바랍니다. 아, 방선희님께서 헐 버스 탔는데 쓰임 나고 있어요. 수원에서 5번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님 충성. 아, 우리 소나무 쓰임 방선희님은 그냥 버스에서 쓰임이 들린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이거 틀어주신 기사님께 저 대신 또 충성을 외쳐주십니다. 야 같은 마음으로 내 방송인 거야 그죠? 우리 선혜님 감사해요.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번 버스 우리 수원 5번 버스 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녁 퇴근 기간 정말 승객들 많으실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얼른 마치시고 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장면 이어질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는 순간들 다양하게 같이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사연 받아봅니다. CU의 Love Story, 그리고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이 노래는 김미승님이 청해주셨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0: 3123님 인디, 이 더위에 저는요 매미 잡으러 나왔어요. 유유, 세 마리나 잡았답니다. 까, 징그러. 아들아, 얼른 집에 가고 싶다. 응? 아, 난 매미는 상상하면 하는 것만으로도 징그러워요, 진짜. 근데 아드님은 야, 당당하게 쓰리 매미스 잡았다고 딱, 예? 그 저 뭐 통에 넣고 어유, 그냥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네요.
1: 맴맴매.
0: 아유, 엄청 크잖아요, 또 그죠? 아우, 나도 징그러. 8958님 인디,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목공에 체험이 있어서 신청해서 다녀왔거든요. 이 목공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하하,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거든요. 와, 수납함을 만드신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책상인데, 그죠? 책상인가요, 그죠? 아, 진짜 로망이에요. 저도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그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이제 목공 수업이 또 제법 많다고 하니까. 아, 저도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카펜터스 음악만 들었어요. 또 진짜 와, 목공. 박성우님, 방학 숙제를 굳이 아빠랑 저녁마다 운동하기로 세운 아들 덕분에 강제로 운동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배드민턴을 쳤는데 서로 뭐 주고받은 적이 없이 한 번 치면 끝나고 또 한 번 치면 끝나고 무한 반복했어요. 하, 계약이 언제일까요? 저녁마다 약속 지키기 힘들어요. 한 달 이상 해야 되잖아요. 아우, 정말 여러분 아시죠? 배드민턴 엄청 힘든 거. 아, 온몸이 다 아파.

진짜 훌륭한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게 랠리가 없이 한번 치고 떨어진 셔틀콕 줍고 이삭 줍듯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또 줍고 또 스윙하고 또 저기 날아가면 아 아빠 일로 쳐야지 하고 나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치고 오늘은 사연들이 다 이렇게 숨 못 쉴 사연들이 많냐.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성우님. 예예 예. 행복하시죠. 예예 예. 삐빅 2의 2승님. 예. 사장님이 휴가 가셔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3일 내내 음료랑 샌드위치 100잔 100개씩 혼자 만드는데요. 재료 손질에 음료 제조에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연장근무 1시간 반씩 하고 10시 반에 겨우 퇴근합니다. 사장님 얼른 오세요. 이거는 보통 원망 섞이고 힘들고 소위 좀 짜증나고 이래서 얼른 오세요 이런 느낌도 아니야. 그냥 사장님 얼른 오세요. 찐이에요 찐. 장난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지금 이렇게 성수기에 휴가를 가 빨리 오세요. 듣고 계신 사장님 빨리 오세요. 예.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였습니다. 4911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오늘의 장면. 오늘은 참 다양한 오늘의 장면을 소화한 것 같아요. 김정현님이 알아주시네요. 매미 잡기에 목공에 배드민턴에 혼자 알바까지. 오늘은 듣기만 해도 기가 빨리는 오늘의 장면이네요. 그죠? 다들 할 말이 많아지는 그 사연들이 있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연이 있는가 보면, 오 진짜요? 오 힘드셨겠다. 어떡해. 우와 잘 만드셨다. 그리고 오 징그러워. 매미. 이런 사연들이었어요. 아, 권혜진님은 인디 저요. 어제 인디가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오늘 보리차 500ml나 마셨다고 자랑 겸 보고하러 왔습니다. 근데 차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포기를 못해서 같이 마셨더니 지금 배불러 죽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커피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커피 한 잔은 뭐 당연히 하는 건데 평소에 우리가 생각보다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계속 탈수, 화장실 갔다가 또 땀 흘리고 이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혜진님 잘하셨어요. 아주 우등생이요잉. 1335님 인디 저 내일부터 휴가예요. 방콕 가려고 비행기표 예매했어요. 잘 다녀올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7말 8초 우리 스테인들 휴가 많이 가시는구나. 잘 다녀오세요. 부디 조심히 건강하게 계획한 대로 별탈 없이 무탈하게 컴백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휴가. 1335님 혹시 한 업체 사장님은 아니시죠? 성수기에 일손 바빠 죽었는데 예, 가시는 건 아니겠죠? 예. 아까 그 알바하셨다는 분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한 말씀 더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장면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본문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나윤권의 나였으면. 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 우리 2103님과 2222님도 좋아하셔서 신청해 주셨고요. 여기에 노을의 청혼까지 이어듣고 올게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목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쭉 사연들을 보니까 오늘따라 이제 휴가 떠나신 분들 또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임효선님이 인디 가족들이랑 신당동으로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나 맛있네요. 아주 오래전에 DJ오빠 있을 적 생각도 나서 추억 돋고 좋아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떡볶이 말씀하시니까 또 꼬르륵 소리 난다. 떡볶이는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도 지난번에 어디 지나갈 때 지나가다가 신당동 떡볶이집 오랜만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DJ 부스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늦게 가서 그러는지 음악 뭐 DJ가 멋지게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못 봤는데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죠? 여전히 맛있군요. 좋군요. 자 이렇게 두 시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요. 8363님께서 가족들이랑 2박 3일 동안 경주로 여행 갔다가 인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운전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리니, 쭈니, 슈슈님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신랑 너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싶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신랑님 그리고 가족여행 잘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신청하신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면서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는 시각이지만 주 후반인 만큼 퇴근길 정체는 길게 이어지는데요. 서울 시내도로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복정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3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산막에서 광명터널까지 밀리고요. 일직 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하면서 막힙니다. 57번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계약서에 숫자 0 하나를 빼고 보냈습니다. 오타 검수를 깜빡한 거죠. 차 지붕 위에 커피를 올려놨던 걸 깜빡 잊어서 낭패를 본 적도 있죠. 내가 가스불을 껐던가? 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지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의 대부분은 뭔가를 깜빡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막상 남의 실수를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박해지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깜빡할 게 따로 있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그 누구나 안에는 나도 있다는 걸 깜빡했던 게 아닐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설픔을 메워주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실수를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더 넓은 품을 갖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데이빗 보위 체인지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30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깜빡했네요. 네. 중요한 일 앞에서 상대방이 이런 말하면은 순간 욱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이게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죠.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깜빡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좀 걸리죠. 나 역시 돌아서면 깜빡하는 사람인데 누가 누굴 욕하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모든 관계의 기본은 이해죠. 예, 이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책 제목도 있잖아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약간 맥락이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예, 이렇게 누군가를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언젠가 나 역시 그런 이해가 필요한 날이 오니까요.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는 건 아니 되옵니다. 예, 안현신 씨. 예, 맞습니다.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또 해요. 근데 같은 실수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박가연 씨, 제 뱃속은 늘 밥 먹는 걸 깜빡한 거 마냥 두 그릇, 세 그릇씩 엄청 잘 먹습니다. 이건 깜빡이 아니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466님이 제가 운전하다가 막 승질을 내면 중딩 아들이 뒤에서 엄마도 저 차처럼 실수할 때 있지 않아요? 이러는데 한 번씩 어른이 제가 좀 뻘쭘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운전하실 때 좀 많이 그러죠. 예. 내가 뭐 이렇게 앞지르고 경적 울리고 차선 변경하고 그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남들이 막 그렇게 하면 진짜 막 욕을 막 그렇게 하고 어휴, 특히 요즘 같이 더울 때는 더 그래요. 예. 아. 옥정아 씨 47살 요즘 깜빡하면 겁이 나요. 혹시 그럴 때마다 저희 애가 그럽니다. 엄마 나도 깜빡할 때 많아. 은근 위로가 됩니다. 맞아요. 남한테는 정말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동우 씨, 이 더위 오는 걸 깜빡하고 며칠만 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아침바람은 조금 시원해졌어요. 그 장마가 가고 나서 습한 거는 좀 덜해졌습니다. 예. 약간 예, 좀 덜해졌어요. 뭐 폭염은 계속되긴 한데 그래도 그늘에 가면 예, 바람이 아주 막 후텁지근하진 않더라고요. 예, 밤에는. 안승현 씨 보라 화면이 밝아졌는데 뽀샵 효과로 꿈디 10살은 더 젊게 예, 잘생겨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기 좀 카메라가 약간 왜곡이 좀 많이 된 거. 뭔가 이게 좀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좋다고요. 이렇게 좀 뭉뚱그려 보이거든 사람이. 뭐 이렇게 조명을 빵빵 때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괜찮아. 예, 오늘도 뉴스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머리 보세요. 제가 뭐 보라 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고 올 일입니까? 예, 뉴스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온 거죠. 그리고 분도 많이 발랐어요. 예, 그래서 뽀얀 거니까. 실제로 보시면은요, 예,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예, 와 보시면. 아, 원영애 씨, 아 오늘 엄청 뽀얀 피부가 환하게 예, 기분 좋아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보라라서.

0: 자, 목요일 저녁 이상우의 드림팝 시작했습니다. 오늘 생방보라 함께하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오늘은 예, 지칠 때 예, 간식으로 드시라고 햄버거 세트 쿠폰 예,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426님, 7133님이 신청하셨어요. 예, Queen Radio Gaga 들었습니다. 7426님. 딸은 학교 선후배랑 Girls Night 가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에요. 저도 빽빽한 하루 일정 끝내고 왔는데 빨래 돌려서 널고 보니 이번에는 또 설거지가 눈에 밟혀요. 하기 싫다. 예, 입맛도 없는데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요? 방금 튀긴 치킨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빨리 시키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하면 이제 입맛이 떨어져. 예, 바로 그냥 먹어야 되는데 그죠? 앞에 가게 없습니까? 댁 앞에?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꼬리별님이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요알못이지만 열무김치 살짝 담궈봤습니다. 참기름 살짝 넣고 비벼 먹으니 너무 꿀맛이었어요. 꿈지는 뭐 드시면서 힘내시나요? 저는 뭐 딱히 뭐 입맛이 없으면 막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좀 식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때는 또 식탐이 아예 없어요. 예, 열무김치는 괜찮겠네요. 예, 열무김치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활용도가 정말 크잖아요. 예. 뭐 밥에 비벼 먹어도 돼. 뭐 국수, 뭐 냉면에 넣어 먹어도 되고. 예. 그냥 밥에 먹어도 맛있고. 입맛이 없으시구나. 예. 햄버거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예. 전보경 씨가 보라 켜볼 상황이 아닌데 굳이 가던 길 멈추고 켜게 만드시네요. 근데 정말 보라 안에 보름달이 있습니다. 훤하네요. 예. 오늘 분을 많이 발랐다고 했잖아요. 오늘 분을 좀 제가 두껍게 좀 발랐어요. 야, 아나운서들은 머리숱 빽빽이 기본 요건인가요? 식디도 장난 아니던데 꿈디도 만만치 않네요. 부럽습니다. 그 식디는 젊잖아요. 저보다 훨씬 젊잖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머리가 많지 당연히. 예, 저는 안 믿기시겠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두 배였어요 머리 숱이. 예, 그래서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젊었을 때는 그게 좀 약간 컴플렉스였어요. 예, 좀 사람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진짜 좀 동물같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예. 머리 숱이 너무 많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다. 감사합니다. 네. 아타리스 서머 69 그리고 블링크 182 All the Small Things.

아타리스 서머 세븐티나인입니다. 예, 세븐티나인, 제 69이라 그래서. 이어서 블링크의 182, All the Small Things 들었습니다. 황희정 씨, 아 오늘도 참 더웠네요. 날이 더워서만은 아니고 저희 부장님 때문에요. 제가 아침에 살짝, 아주 살짝 지각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아 황주임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하철이 많이 막혔나 봐요. 그 후에도 계속 황주임님 커피 마시나 봐요. 계속 존댓말로 말을 하루 종일 거셨어요. 저희 부장님 뭐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드시면 이러시거든요. 아, 그 뼈 있는 존댓말에 더 더운 하루였습니다. 캐롤 하나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이게 매기는 수법이지, 매기는 거. 아이고. 커피 마시나 봐요? 아이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어휴. 이렇게 추임새 넣으면 진짜 확 때리고 싶지, 진짜. 정말. 아, 왜 이렇게 얄미운 거야? 예? 이 부장님들은 왜 그래요? 근데 부장님들이 은근 그런 것 같아. 예. 아이고. 내일은. 근데 황희정 씨가 생각한 아주 살짝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살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일은 지각하지 마시고요. 황희정 씨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6150님이 여기 연일 최고 기온 갱신하고 있는 경남 양산. 와, 예, 오늘도 뉴스에 나오는데 40.3도요. 예. 저는 종일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는 임용고시생입니다. 밤에도 여전히 덥네요. 아이고, 잘 견디셔야 합니다. 예. 간식 드시라고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링크 베티.

까미유 Le Festang 들었습니다. 장재정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퇴근길 배는 고프고 날은 너무 덥네요. 인간 백숙이 된 기분. 아이고 흐물흐물 하시는군요. 2517님 생일 기념으로 엄마랑 둘이 식사했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 버스 타고 멀리 가서 맛있게 같이 먹고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시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2517님 생일이군요. 예. 맛있게 드시고 오셨으면 됐죠 뭐. 예. 2517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06님 늘 남편과 저녁 먹으며 잘 듣고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 남편이 햄버거 먹어본 지가 언제야? 예? 모르겠다고 너무 맛있겠다고 하면서 숟가락을 놓네요. 드림팝에서 선물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일 사주겠다고 달래고 있네요. 이제 남편이 드림팝 더 좋아해요. 무더위에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저기 황정자 분위기로 제가 한 건가요? 그죠? 아이고 이게 또 들으시다가 햄버거 얘기가 나가지고 이제 심통이 나셨구나. 예, 예. 내가 드림팝을 이렇게 애정하고 좋아하는데 햄버거 하나 안 보내주고 말이야. 예? 보내드려야죠. 예 드세요. 뭐 브랜드가 입맛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52님 인천공항에서 30년간 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신 아버지께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근무하고 오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남들 여행 가실 때마다 본인은 출근하러 그 길을 이렇게 오랜 시간 다니셨는데 퇴직 후에는 아버지도 출근이 아닌 진짜 여행 가는 기분으로 공항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철 아버지 정년 퇴직 축하드립니다. 와 그 이제 저희 입국 심사대 있을 때 거기 앉아서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업무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 보시면서 예, 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이제 진짜 여행다운 여행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경 씨 얼마 전에 영화 천밀밀을 다시 봤는데 추억 돋고 좋았어요.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좀 달라요. 느낌이 항상. 네. 자 월량 대표 아적심 그리고 장백지 성어 심원.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네, 오늘은 우리말 퀴즈입니다. 다음 예문을 듣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동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닥에 물을 뭐뭐하다, 작품의 심혈을 뭐뭐하다, 운동의 힘을 뭐뭐하다. 어려우신가요? 힌트 드릴게요. 세사리아 에보라 뿌띠베이를 잘 들어보세요. 왜 이걸 뭐뭐하냐고 말하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건 쏟아 쏟아 쏟아.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쏟다, 2번 씻다, 3번 쓰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세사리아 에보라 예, 뿌띠베이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쏟다입니다. 예.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에로스 라마조띠 그리고 쉐어 비우케 포이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9시를 향해 가는 이 시각 정체는 대부분 정리됐는데요. 다만 야간 작업이 진행되는 등 곳곳에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회대로 안양천로 방향 묵동운동장에서 홍익병원 교차로까지는 차간격 좁혀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2차로에는 추돌사고 나서 반포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일대 차량들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이후 조남분기점에서 정체인데 1, 2차로 막고 약간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운학터널 부근 2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Kings of Convenience, Cayman Island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옥순 씨, 예, 처음 놀러 왔습니다. 보라 카메라로 보는 게 신기하네요. 예, 아나운서 맞으시죠? 딸이 영어 공부하면서 이 방송 듣는다고 소개해 주었답니다. 영어 노래만 나온다는데 영어로 방송하는 건 아니라 다행입니다. 영어로 방송하고 싶네요. 예. You are listening to Dream Pop. 예. 표현의 한계가 좀 있어요. 아, 저희 영어 방송도 있어요. 예, 저기 그 영어 방송 있죠? 저희 영어 방송. 예, 팝도 나오고 뭐 가요도 나오고.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어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 채널 들으시면. 에, 7536님 수영장 다니는데 며칠 가기 싫어서 미루다가 어제 마음을 다 잡고 갔어요. 그런데 수영복 지퍼가 고장나서 결국 씻고 그냥 나왔습니다. 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가 봐요. 예, 지금 수영복 사고 얼른 얼큰 짬뽕 먹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것도 인생이죠. 다 드셨겠네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웬일이야. 지퍼가 고장이 다 나고. 그래, 오늘은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시구나. 아, 그래도 하고 나오셨으면 굉장히 뿌듯하셨을 텐데, 그쵸? 그리고서 짬뽕 드시면 죄책감이 좀 덜하셨을 텐데. 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 수영도 안 하고 지금 짬뽕을 먹고 있단 말이야. 예, 뭐 그런 거죠, 뭐 인생이. 284님, 대구 523번 버스 타면 106.1 고정으로 듣는 기사님 계시는데 오늘은 다른 분이시네요. 예, 다른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 106.1 드림팝 듣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딸이 참으라고 말립니다. 예, 엄마가 말하는 순간 진상 등극이라고. 예, 버스에서 기사님한테 요거 좀 들읍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사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방송 같이 듣자고 하면 좀,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흔쾌히 아이 뭐 그러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승객분이 내리시면 딱 채널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 센스. 예, 진짜. 3240님, 5개월 만에 듣는 드림팝인데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뭐 열대하다 뭐다 해서 많이 지쳐있는데 2시간 힐링 잘하고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5458님, 제가 햄버거 때문에 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늘 듣다 보니 오늘 햄버거 준다네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되게 식상한 문자를 보내셨다. 햄버거 때문에 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커피 때문에 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자, 3240-9458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요.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0: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에드 시런 슈퍼마켓 플라워스였습니다. 아, 진영주 씨가 또 예, 햄버거 받으시려고 이런 걸 보내셨나? 귀공자 스타일 외모셨군요. 죄송합니다. 예, 귀공자 외모에 이런 웃음을 가졌을 줄이야. 무거울 수 있는 사연들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재주가 있어서 뭔가 캐주얼한 외모라 생각했었나봐요. 귀공자 외모의 캐주얼 성격인 거로 내 몸에 저장. 예. 캐주얼한 외모는 어떤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주얼한 마음대로 생긴 거예요? 아, 아니 그리고 또 급 궁금합니다. 예, 보라로

진행자들 군기 잡는 분위기인가요? 예, 요즘 KBS 예, 진행하는 평범한 모습도 보고픈 팬심 반영인가요? 왜 쓰잘데 없는 게 궁금한지 애구애구. 예. 무슨 말씀이시지? 보라로 진행자들 군기를 왜 잡아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줘. 왜 이게 보라를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더 신경 쓰고 꾸미고 오라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저는 이게 저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해력이 좀 딸려서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라로 군기를 잡는다? 예. 예, 아무튼 저를 웃겨주셔가지고 예,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0581님 아 일단 저기 정성화씨 야외에서 돗자리 깔고 치킨에 맥주 마시며 드림밥 드리며 끝내주겠다. 와 예, 예 저녁에는 좀 나가실만 해요. 예, 한강 같은 데는 예, 강 주변이나 뭐 이런 데는 예, 바람이 부니까 그렇죠. 이정화씨 예, 몰래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리며 담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0581님 저 나이 50 넘어서 돌밥하고 있어요. 남들은 방학한 어린아이들 위해서 돌밥하는데 저는 보름 전 군전역한 한식 마니아 아들이 삼시세끼 엄마표 밥 먹고 싶다는 말에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했는데 보름 만에 엄마표 밥상 사표 쓰고 돌빵돌빵 서양식으로 몇 끼 간편하게 빵 주고 싶어지는데 아들이 자꾸 한식 앞에 엄지척 날려주니 이 무더위에 또다시 음식을 하게 됩니다. 하하하하. 예. 군대 갔다 오면 철 들린다 그랬는데 뭐 말짱 헛. 이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아들은. 아니 이 더위에 밥하는 게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에? 아유 참 진짜. 예 햄버거 드세요. 예 0581인데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러면 그냥 저기 네가 좀 해주라. 이제 엄마 힘들다. 박정빈 씨가 신청하신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그리고 자넷 시델인가요? 자넷 시델 예, You Belong To Me

박정빈 씨가 신청하신 아델 Make You Feel My Love 그리고 Janet Seidel You Belong To Me 였습니다. 아, 보라로 군기 잡는다는 얘기가 박가연 씨가 가끔 박명수 씨가 보라 안 하는 라디오 DJ들한테 그만하려나 보다 하면서 하면서 눈치를 주고 아, 그 광고가 하나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예 이금희 선배님도 계속 매일 보라 하신대요. 아 그런 건가? 그래요? 그런 에이 그 터무니없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예 뭐 보라를 하나 안 하나 뭐 별로. 예. 5331님 아내가 평소에는 패드로 보라를 보는데 오늘은 거실 TV로 보네요. 헉, 굳이요? 굳이? 상호님이 축구멍만 하네요. 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너무 큰 TV로. 예? 아 참 부담스럽다. 김남미 씨, 예, 꿈디가 귀공자라고 한 사연에 웃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고 해서 꿈디를 보여줬더니 허여멀건하게 생겼네. 그러네요. 질투하나 봐요. 아, 윤인숙 씨가 금희 언니는 초대 손님 오셔서 아이 그렇죠. 게스트가 나오면 당연히 보라를 해야죠. 예. 그러시구나. 정재걸 씨, 저는 중인데요. 엄마와 같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부쩍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게 돼요. 근데 엄마는 저만 보면은 으이그 우리 똥강아지 우리 아들 사춘기도 너무 귀여워 하면서 엉덩이를 팡팡 하시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심술도 못 내요. 예. 정재걸 학생이구나. 예. 근데 이게 막 힘을 줘서 그러겠지. 어이구 우리 똥강아지 우리 아들 사춘기도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막 입을 막 안 다물면서 아프지 않아요? 네? 정재걸 학생 예, 햄버거 보내줄게요. 예, 문자로 연락처 남겨줘요. 양지희 씨가 신청하신 존 레논 러브

몬도 그로소 1974 Way Home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러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강혜진 씨, 창원은 한 달 가까이 비가 안 와요. 내일은 38도까지 올라간다네요. 멋진 여름입니다.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건가? 그렇죠. 아, 비가 한번 와줘야 되는데. 예. 그래야 좀 기온도 좀 내려가고 그럴 텐데요. 한수임 씨, 피곤했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라디오 틀었네요. 차분하신 목소리가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늘 차분하진 않아요. 아시죠? 자주 들어주세요. 그리고 2716님, 자주는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능할 땐 꼭 드림밥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 더위에 감기와 사투 중인데 너무 힘드네요. 예,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아, 감기 걸리셨군요. 그렇다. 이게 또 시원한데 또 갈 수도 없고 에어컨 틀 수도 없고. 아유, 빨리 나오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한수임 씨 2716님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수임 씨는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7234님, 제주에 사는 저희 부부는 시원한 물회로 저녁을 먹고 공원 산책을 하며 드림밥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덥지만 저녁 바람이 좋아요 하셨고, 안연신 씨, 원스 영화 남자 주인공이셨던 글레난사드님의 오토바이 사고로 안타까운 비보에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감동 깊게 본 영화와 OST 청해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Falling Slowly 청해봅니다. 예,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안현신 씨, 그리고 7234님, 예, 이소영 씨, 김은 씨, 왜 많은 분들이 예, Once OST 신청을 하셨습니다. 예. 년 56세죠. 그를 추모하면서 영화 Once OST에서 두 곡 골랐습니다.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함께 부른 Falling Slowly 그리고 If You Want Me.

영화 원스 OST 중에서 두 곡 들었습니다.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글로바 Falling Slowly If You Want Me. 부산의 최지혜 씨, 저희는 오늘부터 휴가라 지리산 산청 계곡에 와서 캠핑 와서 들은 밥 들어요. 해 떨어지니 선선하니 너무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휴가 제대로 가셨군요. 우에다 마사키 Hands Up Tim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마이클 프랭스 Abandoned Garden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르고도 쉬운 방법은 제3의 공간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Third Place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시야의 빈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집은 익숙한 장소지만

구석구석 다 보고 살진 않으니까요. 평소 눈을 두지 않던 곳을 빤히 바라보며 호흡을 여러 번 고르기만 해도 그 공간을 본능적으로 살피느라 생각의 스위치가 꺼진다고 합니다. 온종일 내 안에 둥둥 떠다니던 고민과 걱정, 상념의 물음표와 한 걸음 멀어질 수 있게 된다죠.

끝없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 무게에 짓눌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비울 건 비우고 털어낼 건 털어내버려야 이 밤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임재범의 노래였어요. 이 밤이 지나면. 7월 30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가만두지 않는 밤이 있죠.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짓눌리기보다는 그냥 툭툭 털고 좀 몸을 움직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시선을 낯선 곳에 두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눈, 알이 움직이는 것도 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몸을 쓰면 생각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1032님, 책상 앞에 엽서나 사진 붙여놓는 보드판이 있거든요. 초록초록한 여름 풍경으로 바꾸고 싶어서 있는 거 다 떼고 새로 붙였더니 방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전시회 다니면서 엽서 하나씩 사모은 보람이 있네요. 와, 잘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좀 붙여놓는 판이 있는데 이 판만 좀 바꿔도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항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바꾸는 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7468님, 침대 프레임이 깨져서 새로 사면서 침대 위치를 바꿨거든요. 근데 그 뒤로 잠이 엄청 잘 와요. 이 집에서 2년 살았는데 요즘처럼 꿀잠 자는 건 처음이에요. 뭔가 더 아늑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른바 수맥이라고 하는, 예, 그 수맥이 흘렀던 탓이 아닐까요? 이게 잠이 안 왔던 게. 아니, 같은 방인데 위치만 바꿔도 이렇게 잠이 잘 오는 거면 뭔가 그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맥이든 기의 흐름이든 아니면 그 햇빛의 방향이든 잘하셨어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또 문화 선물도 이번 주에 특별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36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신예 10팀의 기념공연이 8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CJ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유재하라고 꼭 적어서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총 10분에게 1인 2매씩 선물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김현철의 오랜만에, 먼저 들으신 곡 유재하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020님, 애들 방학과 함께 제 하루가 더 바빠졌어요. 밥해서 먹여야죠. 간식 챙겨야죠. 학원 라이딩 해야죠. 숙제라고 잔소리해야죠.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해야죠. 제가 이래서 애들 방학 때마다 살이 빠지나 봐요. 정말 엄마 아빠의 하루가 너무나 바빠지는 방학인데요. 그래요, 다이어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잘 뺀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 몇 개는 빼도 될 것 같아요. 다 해야 한다는 생각도 사실 내가 만든 생각이잖아요. 숙제 잔소리, 이것만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잔소리 해도 안 하니까 어차피 잔소리 하지 마세요. 1930님, 밤그대 들으면서 아파트 계단 오르기 하고 있어요. 혼자 불 꺼진 계단을 터덜터덜 오르면 무섭거든요. 유디가 하는 말에 괜히 맞장구 치면서 씩씩하게 걸어요. 19층 살아서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19층이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계단이 무서워요. 맞아요. 밤에는요. 용기가 있으시네요. 라디오가 좀 친구가 되어주긴 해요. 그리고 좀 말을 내가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섭더라고요. 저도 좀 노래를 부르면서 밤길을 가는 편인데 저를 보는 누군가가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지영님, 7월 시작하고 매일 야근하느라 하루도 5시간 이상 잔 날이 없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내일 월차 냈어요. 금, 토, 일, 3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예요. 나가고 싶어지면 극장 가서 영화나 볼까 봐요. 지영님,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무조건 내가 너무 피곤하다, 너무 과로했다 싶으면 관대하게 월차 내고 나에게 휴식을 선물해 주시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우리가 없잖아요, 잘. JS의 종로에서 7779님 신청곡 있고요. 이어서 김호기님 정해주신 박정현의 달아요 전해드리죠.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아휴, 저걸 또 어떻게 치우지? 거실 유리창 너머로 베란다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휴 한숨 나온다. 사건은 며칠 전 퇴근길 휴대폰이 울리면 시작됐다. 엄마인데 택배 받았어? 너네 집 문 앞에 뒀을 거야. 넉넉히 보냈다. 확인하면 전화해.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엄마가 전화를 뚝 끊었다. 얼마나 보냈길래 넉넉히 보냈다고 할까?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종종대며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뭐람? 현관문 옆에 5kg이라고 적힌 종이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이걸 다 더하면 대체 감자가 몇 킬로그램인 거야? 엄마의 넉넉히와 나의 넉넉히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현관문을 열고 혼자 끙끙대며 상자를 안으로 하나씩 옮겼다. 어디 보자. 감자가 실하긴 하네. 비 와서 걱정했는데 어쩜 이렇게 주먹만하게 컸을까? 상자를 열어 감자 하나를 꺼내보는데 어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엄마도 참, 이걸 나보고 어떻게 다 먹으라는 거야? 나눔할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보는데 그때 또 한 번 전화가 울렸다. 올해 아주 풍년이야. 약을 안 쳤는데도 벌레 안 들고 잘 컸다니까? 더 보내려다가 더 잔소리할까봐 참았어. 삶아서 먹고 볶아서도 먹고 버터 발라서 노릇노릇 구우면 휴게소에서 파는 알감자 버터구이 되는 거야. 지금 먹어야 맛있어. 쌍나게 두지 말고. 엄마의 신이 난 목소리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감자를 잘 키워보냈다는 건 엄마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일 테고,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고 땅에 괭이질을 했을 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내게 보냈을 텐데. 그만 보내 엄마, 조금만 보내 엄마 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 한 번은 무조건 감자로 때우는 중이다. 된장국에도 넣고 카레에도 넣고 부침개도 해먹고, 한 끼는 감자 계란 샌드위치를 해볼까? 한 끼는 깍둑썰기에서 조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매일 열심히 먹어치워도 어쩐지 줄어들질 않는단 말이지. 동네에 친한 언니 동생들을 집에 싹 다 불러 나눔을 했는데도 아직 베란다에 뜯지 않은 감자 상자가 여러 개 있다. 게다가 문제인 건 한국인은 정의 민족이고 먹을 걸 받으면 꼭 두 배 세 배로 돌려주려 해서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온다. 집에 있지? 문 앞에 양파 좀 가져다 뒀어. 친정엄마가 키운 거야. 다음에 오면 또 줄게. 감자 옆에 양파, 양파 옆에 고구마, 고구마 옆에 호박, 호박 옆에 당근. 챙겨줘서 고맙긴 한데 이걸 다 어떻게 먹어치우나 싶고, 나를 꼭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고, 내일은 또 어떤 맛있는 걸 해먹을까. 아무래도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와, 베란다 가득 감자, 양파, 고구마, 호박, 당근 줄줄이 놓여있는 게 그려졌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농사 지으면 감사하게도 때마다 보내주시곤 하잖아요. 특히 부모님이 농사하신다면 자식들 제일 먼저 챙기실 거고요. 받아서 여기저기 나누면 받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감자 가니까 양파 오고, 양파 가니까 고구마 오고, 한국인의 정은 언제 들어도 참 푸근하네요. 감자의 싹나기 전에 꼭 다 드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려요. 윤도현의 사랑 2, 김은숙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7408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6726님,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댁 내려왔어요. 안 그래도 일 그만둘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빠가 하던 농장을 제가 물려받았음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 농사 안 짓겠다고 서울 올라간 건데 결국 집으로 왔어요. 배울 게 산더미예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게 생겼어요. 와, 그래도 블루베리 농장을 하시는 아빠가 계신다는 걸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 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렇게 멋진 블루베리 농사라니 전 너무 부러운데요.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천은경님 신청곡 듣고 전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Season in the Sun 정지욱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윤아의 Going Home. 김윤아는 그룹 자우림의 프론트맨이자 싱어송라이터예요. 중학생 시절 퀸의 노래를 들으며 밴드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20대가 되고 홍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던 중에 영화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꽃을 든 남자 주제곡인 헤이 헤이 헤이를 부르게 됩니다. 그 곡을 시작으로 자우림의 음악 인생이 3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골라온 Going Home, 김윤아 솔로 3집 타이틀곡인데요.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앤 해서웨이,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 인턴. 인터넷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줄스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으로 실버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회사를 퇴직하고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던 70세 벤이 그 인턴십에 합격을 합니다. 벤이 줄스의 비서로 배정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긴 인생길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음악가는 은퇴하지 않아. 마음속 음악이 멈출 때 멈출 뿐이야.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나이 76 소설가의 시선으로 재정리한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 한 구절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사정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걸 들어주고 거기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걱정해주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

2016년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김윤아의 Going Home 그리고 자우림의 노래들이었어요. Something Good, Magic Carpet Ride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무한궤도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태연의 들리나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진우션 엄정화가 함께한 말의 쇼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최지옥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요즘 자꾸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아내랑 영어 단어 매일 5개씩 외우게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땐 하루에 50개, 100개씩도 외웠는데 지금은 하루 5개도 버겁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금요일마다 시험 보기로 했는데 큰일이에요. 시험도 봐요. 아우, 철저하게 하시네요. 학교 다닐 땐 저도 50개, 100개도 이거 외워줘요? 10개 외우는 것도 힘든데 대단하십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외우셨더라면 이때 이미 그 뇌의 총량을 다 쓰셔서 지금 메모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자꾸 뇌가 젊어지도록 노력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5개 또 잊어버리시고요. 금요일에 시험 봐서 벌금 내기, 돈 드는 거 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 단어 외우기 프로젝트 응원합니다. 이렇게 외우고 영어 실력 늘려서 어딘가 여행 가서 써먹기 이런 목표 세우셔도 영어가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아까 가사의 친밑줄에서 김유나 그리고 자우림의 노래들 보내드렸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고등학교 시절 생각이 나네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자우림의 노래만 불러도 한 시간이 훌쩍 갔거든요. 그때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활동해주는 게 정말 팬으로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오늘 마지막 곡은 메이트의 하늘을 날아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라라랜드 메시지창의 키워드는요, 단연코 폭염의 날씨 얘기입니다. 여름에 더운 거 몰랐던 거 아닌데요. 아, 덥죠. 정말 더워요. 그런데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 러시아의 야쿠츠크는 겨울의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온과 얼추 90도 차이. 아, 무섭도록 추운 날씨는 어떤 걸까요? 귀마개를 하지 않고 썰매를 5분만 타도 동상에 걸려서 귀를 잘라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동이 켜져 있는 차는 그냥 버려진 차라고 보면 된대요. 시동을 켜놓지 않고 야외 주차를 해놓으면 그냥 폐차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여름에는 추운 게 낫다. 추울 때는 여름이 그나마 괜찮지 이런 얘기들 하죠. 무섭게 더운 오늘 야쿠츠크 주민 생각하면서 이 더위 좀 견뎌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영탁스 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너무 덥죠? 아, 정말 너무 더워요. 다음 주까지 이 폭염이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 말장난 개그 한번 해볼래요? 말장난 개그. 신발이 화나면 뭔지 아세요? 우리 유피디님? 신발이 화나면? 우리 엔지니어 쌤 아세요? 신발이 화나면 신발끈! 그리고 이거는 아마 다 아시겠죠? 소금이 죽으면

0: 그치 그치 주경. 좋아. 이건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아셔 아셔. 어떻게 아시지? 열바다 열바다. 그리고 곰이 다니는 목욕탕이 뭔지 아세요? 모를걸? 어? 우리 유피디님? 어 빨라. 우리 유피디님 엄청 빠르네. 나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요. 몇십 년 동안? 맞습니다. 곰이 다니는 목욕탕이 뭐게요? 바로 곰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 솔로몬. 아 이거 너무 쉽죠. 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뭐게요? 아 원통. 그리고 개가. 개가요. 사람을 가르치면? 아 침묵이 흐르는구나. 개인 교습. 아 그리고 아 들었던 것 중에 최근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은? 몰라? 답이 안 나오네. 최저임금. 아 통했습니다. 통했습니다. 아 어때요? 웃음보다 찬바람이 새어나오고 참 좋죠. 더워서 더위 먹어서 좀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말장난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재미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또 보내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액션은 좋잖아. 안 웃겨도 제가 어떻게 좀 웃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 커피향이 가득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열심히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까만 콩, 블랙 콩 2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번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랜드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두 분입니다. 오, 문자와 함께 장미꽃을

또 보내준 분이 계십니다. 사하나 이하나님, 언제부턴가 콩디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콩디한테 장미 한 송이를 보냅니다. 경북 김천에서 장미 한 송이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주인공이 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77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 자기가 1등이라는 걸. 블랙콩디 안녕하세요. 저 드디어 1등 하시면서 7789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등의 주인공이 두 분이나 탄생했습니다. 두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수님,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집은? 형편 없는 집. 그리고 우리 강병찬님, 콩디, 물 중에 가장 맛있는 물은? 아,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그러네. 그리고 김경태님, 우리 경태님 또 빠지실 수 없어. 개가 살이 많이 찐 동네는 개포동. 아, 포동포동 개포동. 그리고 정혜경님, 마늘이 싸움에서 모두 지면 다진 마늘. 아, 나 미치겠다. 우리 승기님, 창원은 현재 38.5도. 더워 하셨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나라가 38도 막 37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 아, 진짜 더운 것 같아. 동남아 날씨인 것 같아요. 윤정희님, 제빵사가 싫어하는 개그는 빵 터지는 개그. 그리고 빵이 화나면 뭔지 알아요? 빵 빵 터진다. 아, 요것도 있었는데. 아, 이 몇 가지 좀 외워야겠습니다. 제가 외워서 써먹어야지. 그리고 버블즈님은 소가 계단을 올라가면 소름이라고 보내셨고, 세상에서 가장 야한다 홀딱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뭔지 아세요? 후다닥입니다. 그리고 7431님 문자가,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정답은 회오리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고, 또 웃음 혼자 짓고 계십니다. 7431님 재밌었고요. 이재숙님,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색깔 검색. 아, 참 정말 이렇게 말장난 개그하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장난 개그 저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다진 마늘 그리고 개포동 요거 외웠다가 한번 써먹어야죠. 오, 김경태 씨 오늘 실적이 아주 좋으신데요? 그리고 3751님 보내주셨습니다. 4시 지킴이 콩디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7월도 곧 수그러드는 날이 오겠죠. 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요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경주로 가고 계시대요. 가끔 이렇게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어제 급하게 숙소만 예약하고 간단하게 동선만 짜서 아까 출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일정보다 마음 가는 대로 다니면서 제대로 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멋지시다.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여행 좋아합니다. 막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이 굉장히 철저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저는 그냥 무계획 계획 참 좋아합니다. 8934님 충전 제대로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소연님 오셨네요. 뽀니, 아, 본디 안녕하세요. 1등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1등 아니면 어때요?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리고 구문서님도 찾아와 주셨고, 최경희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백숙희님 이모티콘 잘 받았고요. 우리 예진님 오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너무 시원해 보여요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후드를 안 쓰니까 굉장히 시원해 보이나 봐요. 우리 천은경님 와주셨고, 이재숙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매영님 문자, 아주 장문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 혼자만 잘 읽었습니다. 유홍구님도 찾아와 주셨고, 칠하나 육하나님,
아들이 오늘 판교에 면접 보러 갔습니다. 3시부터 면접인데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네요. 아마 잘하고 있을걸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콩대 기존 팍팍 불어 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또다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본다방 여러분들 사연 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숨을 조금 돌려보죠. 거리 노래합니다. 아스피린.

보컬의 아스피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영수님이 제가 말장난 개그로 시작을 했는데 아 연습하고 온 거 아니에요. 주위에 조금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좀 많이 써먹는 거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조금 빼본 거였는데 우리 콩디 오늘 연습 많이 하고 오셨네. 그랬어요. 우리 장영수님. 그리고 버블즈님도 보내주셨고 이재숙님 최저연금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윤정희님 질세라 광부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게요? 케냐. 그리고 박민경님 콩디 취향 저격입니다.

아, 그리고 영자님은요, 최저임금 좀 슬프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조금 슬프기도 하죠. 슬펐죠. 우리 장기은님 사연 좀 보겠습니다. 장기은님, 잠깐만요. 콩디, 오늘도 무더운 하루를 보내다가 콩디 만나려고 칼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은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은영님, 언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왜? 오늘 제 생일이에요. 생일이야. 축하해 주세요. 콩디 너무너무 더워서 미역 냉국 먹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심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7월 30일 우리 심은영님 태어나셨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고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은영님에게 제가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손목 사이즈 보내주세요. 아,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 다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그리고 닉네임이 혼입니다. H-O-N을 쓰시는 분인데요. 늦은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려 차 문을 여니 차 안 온도가 42도. 땅의 열기에 서 있기도 힘드네요. 에어컨 이라도 쉽사리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잠시 쉬면서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잠시 쉬면서 라라랜드를 생각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호은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엄청 더워요. 콩디 의상이 바다색이라 보는 사람이 시원합니다. 듣는 것은 콩으로 이어폰으로 끼고 듣고 있습니다. 보낼 때는 문자로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정현숙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208님 개포동 사연이 나왔을 때 말이죠. 개포동에서 웃는데 옆차 아저씨도 웃는 걸 보니 같은 방송을 듣는 듯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정진아님 머릿속에서 요거 빼주셨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저는 지금 병원 치료 중입니다. 불안했는데 웃겨요. 저도 참가합니다 하시면서 바다 중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제가 아까 제 머릿속에서 빼서 알려드렸는데 열받아 696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꿈꾸자님 오늘 마트에서 수박 빅세일 한다고 오픈런에서 갔는데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했어. 다행히 막판 남은 수박을 사서 끌차에 무겁게 끌고 왔는데 오는 길이 무겁고 더워서 비싼 수박이 돼버렸습니다. 오, 비싼 수박이라 훨씬 더 달고 맛있겠습니다. 4850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언니,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서 요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아지셔서 같이 산책도 나가고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어제는 엄마가 한 달 만에 집밥을 해주셨는데 맛있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울 뻔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상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나날입니다. 엄마 건강 해요. 사랑해요 하시면서 4850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치시는 일 없이 수술 받는 그런 일 없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건강한 웃음 아름다운 웃음 지으시면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희경님, 임혜정님, 우리 김은님 와주셨고요. 성영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박상우님 뭐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김도년님도 말장난 개그 시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시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맑음 소가 웃는 소리 우하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혜경님도 찾아와 주셨고요. 지문종님, 비의 온도는 5도다. 비가 5도다. 아, 5도다.
알겠습니다. 요거 잘 살렸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살을 조금 붙여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문종님. 그리고 정선홍님도 와주셨고요. 박혜나님도 찾아와주셨습니다. 우리 원미인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백용기님도 김순매님도 어서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수다루 저렇게 시간을 잡아먹었어. 커피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받으실 분들 추스려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샤크라의 난 너에게 룰라의 3, 4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뮤직 이즈 매직.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 바로 원타임의 핫뜨거가 되겠습니다. 핫한 H.O.T. 핫한 노래는 주로 여름 노래, 신나는 노래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속에 핫 찾아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기가 막힌 핫한 노래 골라주신 분들께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명환님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콩디님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고, 우리 박종우님 거래처 왔다가 팀장님 폰에 콩을 깔아드리고 라라랜드 라디오 너무 재밌다고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선곡이 왜 이렇게 좋냐고 톡이 왔습니다. 뿌듯합니다 하시면서, 본 누나는 예전과 변함이 없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우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대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홍님 콩디 휴가 안 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직 휴가 갈 계획이 없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이제 핫한 노래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직 매직 첫 번째 핫 곡입니다. 원타임의 핫 뜨거.

우리 김성환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원더걸스의 소하. 고딩 때 축제에서 춤췄던 기억이 히히히. 지금은 10개월 아기를 둔 애 엄마가 됐습니다 하시면서 소하 원하셨고요. 딸기 팥빙수 아 맛있겠다. 의미 진짜 일이 더울 수 있나요? 푹푹 찌네요 쪄 하시면서 원더걸스의 소하 원하셨고요. 1339님 날씨는 뜨겁지만 콩디 덕에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혜원님 원더걸스 소하 올여름 진짜 아 답이 없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한지원님 소하 매년 여름 갱신 중. 이수빈님 원더걸스의 So Hot 이 노래 나올 때쯤에 형광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손발, 젤리, 형광 쫙 멋있는 컬러로 하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알록달록 스키니도 유행했던 게 생각납니다. 아 옛날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리제M님이 신청하셨습니다. FX의 핫 서머 들려주세요. 7755님, 뽀누나 너무 더워요. 핫, 한여름이네요. FX의 핫 서머. 꼬꼬시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고, 그리고 7211님, 김대현님도 이 날씨에 딱인 것 같다 하셨고, 0049님, 여름은 뜨거워야 제맛인 거쥬, 맞쥬 하셨습니다. 맞쥬. FX가 노래합니다. 핫 서머.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명호님 뽀미닛의 핫 이슈. 1073님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더워요. 여름이긴 하지만 잘 견뎌봐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고, 오수미님 에어컨 틀면 춥고 끄면 덥고 말줄임표로 끝났습니다. 어쩌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 같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콩디 예뻐요 하시면서 김태양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이 노래 컬러링으로 사용하셨대요. 저의 최애곡이라고 9033님. 박태천님 매일마다 여름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는 이슈가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호미닛의 핫 이슈 신청하셨습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레모네이드님, 선곡이 모두 좋아서 신나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5423님은 어반자카파의 뜨거운 말 신청하셨고, 이정민님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핫 들어간 노래들 이렇게 신나다니 마음만은 안덕분요. 엄혜미님, 그리고 김정환님, 콩디 에어컨 없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정승기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핫 키워드였습니다. 도나 썸머의 핫 스타프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또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요. 몇 분에게 수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다 끝난 후에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썰렁한가?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미정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일하시기가 다들 힘드시죠? 경기도 안 좋고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결제가 안 돼서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도 잘 구해지지 않아 신랑이 거의 건설 현장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싸울 때는 꼴도 보기 싫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저희 신랑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힘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야 건강하고 우리 다섯 식구 열심히 살자. 사랑해.

네, 오늘의 라방 김미정님이 꾸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듣고 왔어요. 이 사연이 잘안 들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조금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김해에 살고 계시고요. 우리 김미정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셨고, 경기도 안 좋고, 저희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결제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돼서, 신랑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정말 죽을 만큼, 꼴도 보기 싫고 그랬었는데,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하겠다 하셨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잊지 않고 김해에 살고 계신 김미정 님이 전하셨습니다. 저 이번도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요.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더 부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이죠.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따뜻함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규인 님도 요즘 경기가 다 좋지가 않아요 하셨고 김옥현 님도 건설하시면 더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응원 보내주셨고 잘 안 들렸군요. 근데 자기야 사랑해. 이거는 잘 들렸다고 이종철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혜경 님 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운자님 문자 주셨는데요. 매일 일하면서 듣기만 하는데 문자 폭탄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하느라 못 보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시면서 2부 라라랜드 함께합니다. 박운자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라로 보셨나봐요. 와우 보이는 라디오 대박. 버니 언니 너무 귀엽네요. 더운데 언니 보니까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의 라방 김미정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문자 폭탄 쏟아질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 봄풀리의 주제는요. 짝사랑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첫사랑이었어요. 오늘은 짝사랑이 되겠습니다. 아 짝사랑 참 제 성격하고 안 맞죠. 가슴 찢어지죠. 옆에서 짝사랑하는 분들 보면 답답하고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뭔가 이 절절한 느낌. 벌써 다가온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짝사랑 노래 지금부터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봄풀리에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이 갑니다. 오늘 선물은요.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잔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번입니다.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주제는 짝사랑 플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 혼자 사랑하는 슬픈 상황이에요. 머리 아파. 뇌가 아프다. 벌써부터. 오늘은 왠지 절절한 발라드가 많을 것 같다 싶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까요? 짝사랑 플리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첫 곡입니다. 이 노래 나와야죠. 0774님, 짝사랑은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김민경님,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명호님도 인형의 꿈, 짝사랑하던 20대 시절 노래방에서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르셨죠. 그리고 임채영님, 이만큼 슬픈 짝사랑이 있나 싶어요 하시면서 인형의 꿈. 그리고 최윤경님,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서 있는데 가슴 떨렸던 시절.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우리 최윤경님도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십니다. 함께 듣죠.

짝사랑 플리 이어지는 곡은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신한기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512님 퇴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699님 짝사랑이라며 토이의 좋은 사람 이 노래죠. 임혜정님도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짝사랑하면 바로 생각나

이어지는 곡은요 김현정씨의 혼잔사랑입니다. 9033님 김은님 정선민님 오하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짝사랑 슬퍼.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슬픈 짝사랑을 하고 있죠.

오늘 폼플리 짝사랑 플리로 여러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다 남자 노래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 꼈잖아. 김현정의 혼자한 사랑,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 노래는 말이죠, 내가 또 적어놨지. 새싹 대우 해줘야 되잖아. 우리 정수리님 일기예보 인형의 꿈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더너치의 사랑의 바보, 토이의 좋은 사람, 그리고 김현정 씨의 혼자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김경희님은 팀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4765님, 양미수님, 조가은님, 이 세 분은 김태영 씨의 혼자만의 사랑 또 생각난다 하셨고, 이승은님, 박정란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늦은 출석 너무 덥네요. 모두들 파이팅이라고 우리 정란님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김혜정님은 휘성에 안 되나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칠님은 짝사랑 끝판이래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가로 열고 2번 보내주셨어요. 윤인숙님, 짝사랑 노래들 다 왜 이렇게 좋은 거죠? 하셨습니다. 아니 짝사랑인데 노래까지 슬퍼봐. 그 얼마나 슬프잖아. 엄청. 김내영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살갑게 대해주고 듬직한 어깨에 선배에게 반해 혼자 조용히 짝사랑했던 게 생각납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선배 또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들이댈 걸. 들이대지. 그러셨어요. 아, 그런

5849님 첫 짝사랑 상대는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으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교생 선생님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었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이국적인 이목구비가 매력적이었었습니다. 강인원의 영어 선생님 하시면서 문자 또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봄풀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홍종아님 오셨네요. 그리고 김영임님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오늘 봄풀리 마지막 곡은요. 짝사랑풀리에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바로 김건모 씨의 혼자만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내 이름은 경호다. 서경호. 평생 내 이름 앞에는 같은 질문이 따라다녔다. 서경호. 새 학교 출석을 부를 때 내가 손을 들면 늘 교실이 한번 술렁였고 선생님도 늘 같은 얘기를 하셨다.
1: 어허, 남자 이름이네.
0: 나는 여자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말. 여자야? 그리고 사람들은 또 묻는다. 아들 낳으려고 부모님이 남자 이름으로 지으셨구나? 아니다. 내 위로 오빠만 둘인데 서호, 민호, 그리고 나 경호. 우리 집은 호자 돌림인데 할아버지가 굳이 나까지 돌림자를 써서 지은 이름. 덕분에 새학기 출석, 회사 면접, 거래처 미팅 등등등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과 같은 표정을 지었고 나는 늘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사원증도 일부러 뒤집어 달고 다닐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 함께 1박 2일 협력사 워크숍 출석을 부르는데 서경호님,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내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김세희님.
2: 네.
0: 응? 고개를 든 남자는 말끔한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어? 순간 몰아치는 묘한 동질감. 저 사람도 평생 나처럼 살았겠구나. 나는 강력한 동병상련의 기분으로 그 남자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점심시간 용기 내서 그 남자 맞은편에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다. 이름이 여자 이름이네요. 이 말 많이 들으시죠? 그 남자는 평생 내가 지어왔을 표정을 지었다.
2: 네, 뭐 백만 번쯤 들었을걸요.
0: 제 이름은 서경호입니다.
2: 네? 그러시군요. 반갑네요.
0: 그날 우리는 이름 때문에 겪은 비슷한 에피소드를 쏟아냈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여자는 꼭 지연, 소연, 주희, 은지, 미나 이런 이름이어야만 하나요? 완전히 편견이잖아요.
2: 그러게나 말입니다. 남자도 민혁, 승훈, 태준 이런 이름일 필요는 없잖아요.
0: 근데 뭐 여자가 꼭 경호일 필요도 없죠. 남자가 세이로 사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7년을 붙어 다녔다. 예약을 할 때도 병원을 가도 여행을 가도 어딜 가나 호명을 하는 곳이면 우리의 성별을 바꾸고 착각하고 웃고 그랬다. 혼자였다면 민망했을 순간들이 둘이 되니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5년 전 우리의 결혼식. 뻔한 전개다. 예식장에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는데 식장 안내에 떡하니 붙은 건 신랑 신경호, 신부 김세희. 하지만 뭐 뭔 상관이라? 우리는 예쁜 딸을 낳았다. 분말실에도 산모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산모 서경호입니다 하고 낳은 딸. 진짜 진짜 예쁜 여자 이름으로 지을까 생각도 했지만 평생 한맺힌 편견에 순응하는 것 같아 그건 또 싫었다. 우리가 지은 딸 이름은 여자여도 남자라도 자연스러운 이름 서우로 지었다. 세희와 경호가 낳은 딸 김서우. 이름 때문에 부모님 원망께나 했는데 오늘따라 경호라는 내 이름이 고마운 그런 오우다.

0: 네, 어떤가요? 오늘은요, 서경호님의 이야기로 꾸며드렸습니다. 이어서 듣고 온 곡은 김경호 씨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혜경님, 그렇다고 김경호의 노래를 틀어주시다니. 그리고 이름 때문에 천생연분 만나 알콩달콩 딸 낳고 사시니 감사한 일 같아요. 딸 이름이 너무 예쁘죠. 김서우. 김경희님이 또 보내주셨고 박성원님 천안에서 주셨는데 제 아들 이름도 박희선이래요. 가운데 돌림자가 희라 고모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지금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고혜경님, 저희 동네에 언니 이름은 정재예요.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조방글님, 저도 제 이름 초등학교 다닐 때 놀림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이 좋아요. 언제나 방글방글 웃으면서 살으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 좋은데요? 조방글. 이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 친구 중에 형님이라는 이름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우리 상호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딸도 도진이란 이름 때문에 어딜 가든 남자인 줄 알아요. 문선영님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들으시고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서경호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김예준이 콩디 누나 이름은 예준인데 누나래요. 여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와 오늘이 천일 되는 날입니다. 장거리 연애라 오늘 여친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송은자니 콩디의 웃음소리에 반함. 너무 웃겨서 넘어가는 웃음소리 매력적입니다.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가신다고. 어우, 이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이슬님,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듣다가 야근으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다음 주 휴가를 위해 라라 들으면서 야근합니다. 다음 주 휴가예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실까? 김영란님은 이번 언니 오전 근무 마치고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시원한 블루베리 음료 마시고 왔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더운 공기 좀 싹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님이 주셨어요. 콩디 문자로만 인사하다가 더 열심히 문자 폭탄 보내려고 가입했습니다. 매일 콩디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성형님, 프랑스 사람들이 건배할 때 뭘 할까요? 마숑 이렇게 보내주셨고 5860님 콩디 어정쩡하게 살찐 개가 사는 동네는 뭔지 아세요? 반포동. 반포동 재밌다. 재밌어. 웃겼으면 저는 비주팔찌 선물 주세요. 알겠어요. 쏴드리겠습니다. 5860님 반포동. 그리고 한유나님도 찾아와 주셨고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기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원님, 김경희님, 현희님, 신혜정님도 오늘 최고 기록 갱신이네요. 42도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독수리 오형제님도 우리 막둥이 매일 같이 들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폭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샴의 텔미 텔미 텔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혹시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털 한 올 한 올을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는데요. 고양이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깨어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몸을 핥고 털을 손질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몸을 핥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몸에 난 작은 상처를 핥아서 회복을 돕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물에게도 스스로 몸을 돌보는 본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죠.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내가 먼저 나를 쓸어주고 다독여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스트레이 캣 스트로트. 스트레이 캣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힘든 일 있으셨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에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오늘은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가슴에 손을 댄 채 토닥토닥 나를 토닥여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가 마음을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 저는요 팝스 프리덤 시그널 너무 좋아요. 20대 한창 피아노 배울 때 그때 추억으로 데려가줘서 진짜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죠. 이젠 이 곡 들을 때마다 그 20대 때 아니라 팝스 프리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Cranberries Dreams, Sean Corbin의 Sunny Came Home 두 곡입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입니다.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1961년 영화 블루 하와이를 통해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적인 러브송이죠. 이 곡을 30여 년이 흐른 뒤에 영국의 레게 밴드 UB40가 자신들만의 느긋하고 경쾌한 리듬의 레게풍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고요. 자론 스톤 주연의 영화 슬레이버의 메인 테마곡으로 삽입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곡의 로맨틱한 감성에 UB40의 이국적이고 편안한 글루브가 더해져 199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감상해 보시죠. Wow.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예전에는 과일을 고를 때 그냥 크고 잘 익은 거, 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복숭아 하나를 사더라도 신비인지 마도카인지 스위트킨인지 품종을 따져 고르고요. 토마토도 샐러드에는 아삭한 품종, 간식으로는 당도가 높은 품종을 고르는 등 먹는 용도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쌀이나 커피를 살 때 산지와 품종을 비교하던 소비 문화가 이제는 과일 영역으로도 이어진 거죠. 그냥 좋은 과일이 아니라 하나를 먹더라도 더 맛있는 거, 내 취향에 꼭 맞는 것을 찾는 시대가 된 건데요. 생각해보면 음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팝송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감성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도 달라지니까요. 7월이 마지막 날, 오늘은 시원한 유로댄서 리듬으로 흥을 좀 돋궈볼까요? 런던 보이스의 하렘 디자이어, 패드 라이언, You're My Love, You're My Life, 모던 토킹의 Brother Louis.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 앤디 윌리엄스의 Free as the Wind입니다.

지난 날은 강물처럼 흘러 옛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넓은 들판과 하얀 조약돌이 깔려있던 시냇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 찬 그곳, 하늘을 날고 있는 나비들의 날갯짓을 보고 나는 내가 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향해 노래 부르는 듯한 나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봐요, 이봐요, 나를 좀 바라보세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당신은 그렇게 되어야 해요. 사랑은 내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니 속절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노래하는 나비와도 같았던 내 유년의 한 시절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겠지요. 내가 겪었던 온갖 고난, 인생의 모진 경험과 즐거웠던 일들, 만약 삶을 살아간다면 나비처럼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 주저앉아 버린다면 나비의 퍼드김처럼 허무한 몸부림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도 속삭이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당신은 그렇게 되어야 해요.

자유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영화 파피옹이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그런 자유를 향한 의지였을 것 같네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영화 파피옹의 주제가였던 앤디 윌리엄스의 Free as the Wind였습니다. 이어서 분위기 있는 올드팝 두 곡 더 들려드릴게요. 브랜드리의 All Alone Am I, 마트 모노의 Walk Away입니다.

브랜다리의 All Alone Am I, 마지모노의 Walk Away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제목의 노래 두 곡 묶어봤어요.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과 축제 열기를 담은 카라피쉬의 치키치키탁. 치키치키탁은 시계가 가는 소리, 똑딱똑딱이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고 하죠. 칠레 피처링으로 들어보시고요. 바세 틱탁 이어집니다.

캐라피쉬의 치키치키탁, 칠리의 피처링이었고요. 바스의 틱탁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또 8월이 있으니까 더 환하고 신나게 여름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끝곡은 알버트 킹의 I play the blues for you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블루스의 깊은 울림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제잘제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에피소드도 다양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쿨FM의 투머치 토커로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요, 이야기 보따리에 들어있는 사연들 여기에 마구마구 풀어놔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꽤 괜찮은 리스너기도 하거든요.

0: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트와이스의 턱 대 턱이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김부장 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신 분이죠. 배우 윤경호 씨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투머치 토커란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가 사실은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을 라디오를 하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는 유난히 더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라디오를 거의 매일 들으시는데 저한테 말 좀 줄이라고 너무 까부는 것 같다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너 얘기를 많이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투머치 토커로 남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잘제잘 옆에서 수다 떠는 느낌도 들고요. 그쵸? 또 너무 점잖게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더 수다스럽게 할 테니까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저한테 많은 사연들 저와 함께 수다 떨고 싶은 주제로다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연 보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투머치 토커이기도 하면 서도 투머치 경청러가 돼보도록 할 테니까요. 보따리 안에 넣어둔 이야기들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소울과 따마의 Close to You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오늘도 많이 보내주실 거죠?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2197님께서요. 미치고 팔짝 찌겠어요. 중3 아들 녀석이 이 더위에 후드 재킷을 입고 나가겠대요. 학원 애들도 다 이렇게 입는다나 뭐라나.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무슨 멋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근데 이게 참 미스터리인 게 어렸을 때 학생 때 특히 계절을 거슬러서 옷을 입게 되지 않나요? 저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뭐 여름보다 겨울에 엄마 아빠가 입으라는 옷은 너무 두껍고 막 시커멓고 좀 멋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막 코트 입고 다니고 그러다 감기 걸리고 그랬던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아마도 멋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입으면은 왠지 나도 그렇게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군중 심리가 또 발달하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더우면 벗겠죠. 2197님. 그냥 입고 나가서 땀 흘리고 와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더운데 입고 나가는 거야? 한 소리 하게 되긴 하죠. 근데 또 요즘에 실내 같은 데는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서 좀 추워가지고 아마도 실내에서는 괜찮을지도? 그 시기가 잘 지나고 이제 몸을 건강을 챙기는 날이 오면은 안 그럴 텐데, 그쵸? 정설리언님께서는 3시에 깨서 잠이 안 와서 5시에 운동 나왔어요. 방송은 처음인데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힘들지 않아 좋아요. 보내주셨네요. 왜 3시에 잠이 깨셨을까요? 이러면 진짜 힘든데, 그쵸? 원래 기상시간이 몇 시일지 모르겠지만 운동하시고 조금 눈 붙일 수 있으면 붙이시고, 3시부터 이제 저녁까지 깨있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설련님. 네. 아마 이렇게 잠깐 자다가 깨서 라디오 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뭐 30분, 아니 뭐 1시간 정도라도 쪽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주무시셔서 에너지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565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그리고 샘김의 그 여름밤.

서지원 또 다른 시작에 이어서 샘김 그 여름밤 듣고 오셨습니다. 오, 새싹분이신데요. 7015님. 공항에 손님 미팅이 있으면 음악 어플로 노래를 들으면서 다녔는데 우연히 듣게 된 햄디의 목소리. 아침을 열기에 너무 상큼하고 생기발랄. 새벽 미팅 때마다 챙겨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힘들겠지만 햄디의 목소리 듣고 다들 힘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저는 햄디 덕에 더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코 하고 있을 솜 부인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우 또 이 한 문자에 다양한 내용을 또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셨네요. 우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7015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이렇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요즘에 참 진짜 주식도 그렇고요.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기세 등등해서 아 주식 좋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뭐 안 좋은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런데요. 힘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오니까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지금 아침 시간만큼은 상큼하게 상쾌하게 보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집에서 코 하고 계실 손 부인님 7015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아우 달달합니다. 미팅 잘 다녀오시고요. 엄시동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아들과 같이 납품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부모님 일 도와준다고 알바 시작한 아들이 기특합니다. 길이 막혀서 보통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아들 고맙다. 점심 맛난 거 먹자꾸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또 이렇게 기특하다 진짜. 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늘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사연 보면서 진짜 어떻게 5시에 일어나 심지어 방학인데 또 아버지 도와드리겠다고 이 기특한 아드님 같이 에너지 드리기 위해서 저희 상하에서 엄시동님께 커피 두 잔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시고요.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비비의 파도.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금요일이니까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에스파를 만든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후렴구에 디귿춤 많은 분들이 따라했던 곡이고요. 이어서 대망의 1위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가 차지했습니다. 줄여서 PTD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이기도 하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그리고 방탄소년단 Permission to Dance.

이원희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에스파 넥스트 레벨 1위 BTS의 Permission to Danc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두 곡들이 저는 2021년 지금으로부터 5년이나 된 노래라는 게 안 믿겨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들어도 왠지 뭐 물론 조금 된 시간이 지난 노래이긴 하지만 5년까지 지났다고? 한 2년 정도 됐을 줄 알았는데 플리마켓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빨리 흘렀구나. 당시에 정말 요즘에도 핫하지만 당시 에스파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너무너무 AI 같은 그 미모 저희 50개 아나운서에도 에스파가 있어가지고 저희 캐리나라고 불리는 정은혜 아나운서 우리 K카리나 카리나를 닮은 정은혜 아나운서를 보면서 참 예쁘다 진짜 AI 미모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카리나한테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지만 이렇게 에스파의 노래 그리고 BTS의 노래까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0082님께서는 농사 지으면서 새벽부터 키운 채소들 납품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새 농사 짓기 너무 힘든 날씨라 일산 납품 농가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쵸, 진짜 아우 뭐 여름에 더운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또 유난히 너무 더워요 요즘에 그쵸? 극단적으로 덥다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특히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더더더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힘드실 텐데 우리 0082님 비롯해서 일산 납품 농가들 힘내세요. 네, 그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당춘전도 중간중간에 하시라고 저희가 달달한 아이스라떼 한 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082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장세정님의 문자입니다. 행거에 먼지만 털자 했다가 서랍장 뒤 먼지 보고 경악해서 밤새 청소했어요. 방에 먼지가 이리 많은지 몰랐어요. 이런 방에서 건강했던 게 다행이다 싶네요. 이왕 시작한 거 다 끝내보려고요. 청소 도와줄 지니 구해요. 50/50의 지니 매직 신청해요.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은 시간인데 도대체 몇 시간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밤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적 있어요. 그 대구에서 자취했을 때 이게 매일매일 이제 바쁜 핑계지만 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또 청소를 놓칠 때가 있잖아 타이밍을. 그러다가 우리 세정님처럼 먼지를 그 쌓여있는 더러운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나 여기서 살면은 좀 병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청소를 해야겠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소를 이렇게 막 하다가 왠지 옷도 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가 옷을 다리더니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청소를 계속 하고 싶어서 안 믿으시겠지만 스팀 다리미로 벽지도 한번 다려보고 그 약간 쭈글쭈글해져 있어서

그랬어요. 네. 그 집에 본가에 살 때는 불효녀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청소를 해주시니까 뭔가 뭐 더러워져도 저희 엄마가 못 견디시고 이제 아 좀 치워 하면서 치워주시니까 청소를 안 하고 살다가 혼자 살 때는 아 좀 갑자기 더 깨끗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청소할 거리들을 찾다가 이 시각이 되어버린지 모르겠네요. 세정님 얼른 좀 주무세요. 1부까지만 같이 들으시고 좀 주무세요. 세정님 고생 많으셨어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님께서 신청하신 5050의 Genie Magic 그리고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That's right.

피프티 피프티 지니 매직에 이어서 소녀시대의 노래 소원을 말해봐 듣고 오셨습니다. 4911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고3 여학생입니다. 매일 새벽에 아빠 차를 타고 등교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수능이 여러분 지금 7월 31일이니까 11월 19일이 수능이잖아요. 얼마나 진짜 안 남았네요. 110일 정도. 하, 참 또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그쵸? 수능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고3 너무 진짜 고생 많으세요. 4911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버티면 네, 진짜 원하던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푹 진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쵸? 수능인데. 아, 또 새벽마다 나가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이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아빠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아침에 출근길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때 참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기 싫다 이 생각만 계속하고 아빠한테 맨날 학원 가기 싫어 이 얘기만 했었는데 어느덧 제가 DJ가 돼서 우리 4911님 같은 청취자분을 만나게 돼서 또 뜻깊네요. 뭐 아무튼 우리 4911님 진짜 수능 대박 나시고요. 고3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공부한 만큼 아니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입니다. 노래 들어드릴게요. 나일호란의 Cross Your Mind.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건희의 카테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매력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 표현까지 익혀보세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게요.

번째, 그걸로 충분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난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오, 꽤 흥미로운 내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베니 블랑코, 미국 가수 할시와 칼리드가 협업한 곡 East Sid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18년에 발매되었고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그걸로 충분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When I was young I fell in love, we used to hold hands, man, that was enough. Yeah. Then we grew up, started to touch, used to kiss underneath the light on the back of the bus. 처음에는 오잉 하시다가 오, 집중하니까 가사가 들린다 싶으셨을 건데요. When I was young, I fell in love. 뭐래요? 어릴 적에 나는 사랑에 빠졌죠 라고 했습니다. We used to hold hands, man. There was enough. Yeah. 이렇게 바이브까지 느끼셨는데 We used to hold hands. 우리는 손을 잡고 다녔었죠. 그러면서 There was enough. 그걸로 충분했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 들렸습니다. There was enough. There was enough. 연습하고 계시죠? There was enough. 좋아요. Then we grew up.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라났어요. 우리가 또 성장했어요. Started to touch. 예, 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Started to touch. 터치하게 시작했어요. 아, 뭔가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좀 완곡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Used to kiss underneath the light on the back of the bus. 아, 이 부분도 상상을 하게끔 합니다. Used to kiss underneath the light on the back of the bus. 버스의 맨 뒤편에 불빛 아래에서 used to kiss, 키스를 하곤 했어요 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장면도 기대되시겠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속도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봄직한 그런 곡입니다.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이 부분이겠죠, 미션 문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그렇죠? Put your mind to something 이라는 구를 듣는다면 뭔가에 당신의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Put your mind to something. 뭔가에 당신의 마음을 두는 거, 마음 먹고 해내는 거고 또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이 부분이 미션 문장에 해당하는 가사가 되겠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Take your whole life. Then you put a line through it. 재미있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Take your whole life. 당신의 전체 삶을 가져오래요. 가져와가지고 Then you put a line through it. 뭐 하라는 거죠? You put a line through it. 그 삶 위에다가 줄을 그으래요. 특히 put a line through something이라고 하면 취소하다라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삶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Take your whole life, then you put a line through it.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니까 어떠세요? 잘 해석되셨죠? My love is yours. 내 사랑은 당신 것이에요. If you are willing to take it. 당신이 기꺼이 받아준다면.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라는 구조도 익숙하실 텐데 기꺼이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내 사랑은 당신 것인데 당신이 기꺼이 받아준다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Give me your heart cause I ain't gonna break it.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Cause I ain't gonna break it. 왜냐면 내가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 거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난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 부분은 헬시의 목소리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가사가 들렸어요. 17 and we got a dream to have a family. 17살, we got a dream to have a family. 우리는 가족을 이루는 꿈을 꿨죠. A house and everything in between. 집, 그리고 everything in between. 그 사이의 모든 것을요 라고 합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 부분들을 다 칭하겠죠. 그죠? And then, oh, suddenly we turned 23. 아, 그 후에 어느새 we turned 23. 우리는 23살이 되었죠. Now we got pressure for taking our life more seriously. 뭐래요? 이제 우리는 we got pressure, 압박을 받게 되었대요. For taking our life more seriously. 우리의 삶을 좀 더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대요. 고작 23살에, 그쵸? We got our dead-end jobs and got bills to pay. 우리에게는 our dead-end jobs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가망 없는 일자리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dead-end jobs. 네, 가망 없는 일자리들, 뭐 비전이 없는 일자리들 정도가 되겠고 and got bills to pay. 그리고 지불할 청구서들이 있죠 라는 뜻입니다. Have old friends and know our enemies. 오랜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적들을 알아요. Now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이 부분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가사였습니다. 그죠?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나는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네요. Back to the day when I was falling in love. 근데 그 과거가 언제이냐면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요. 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이기도 했고 그만큼 몰입이 더 잘 되는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Benny Blanco, Halsey and Kelly D의 East Side.

0: 그럼 긍정적으로 리뷰 타임. 첫 번째, 그걸로 충분했어요. 네,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짝사랑이나 혹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었을 때 손을 잡기라도 하면 그걸로 충분해 막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나요? That was enough. That was enough. 이 문장으로도 그런 상황을 잘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That's all I needed. 내가 원했던 그게 모든 거야. 내가 원했던 건 그거 다야 라는 뜻으로 대체 문장도 활용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네, 차근차근 생각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We can make it happen.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맥락인 거죠. Nothing is impossible. 아, 구호처럼 외쳐보셔도 좋겠네요. 세 번째, 난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이처럼 표현했습니다. It takes me back to my childhood. 이런 문장으로도 자주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That was enough. That was enough. That was enough. 두 번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We can do anything if we put our minds to it. 세 번째, 난 어렸을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I'm thinking back to when I was young.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텍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오늘도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2: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3: 여름 부두수면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쿨 FM의 은은하게 웃긴 밥친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5: 동글보라를 일으켜
6: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7: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862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햄디 상쾌한 방송 감사해요. 제주도는 불더위입니다. 오마이걸 오마이 신청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특파원분들께 제주도 날씨 어떠냐고 여쭤봤었는데 불더위군요. 아이고 전국이 정말 찜통 더위 속인데 우리 더위 잘 이겨내 보자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오마이걸의 오마이.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7336님 사연입니다. 회사가 멀어서 이 시간에 매번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침 운전하는데 졸리지 않도록 빌리의 워크 신청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저도 집이랑 회사가 멀어서 항상 회사 가는 길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심심한데 우리 7336님의 출근길은 지루하지 않도록 졸리지 않도록 저희 상아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들어드립니다. 빌리의 워크.

say the work.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568님 언니 기분도 꿀꿀한데 제 최애곡 좀 틀어줘요. FX의 Four Walls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기분이 왜 꿀꿀할까요? 안돼 안돼. 우리 2568님 신청곡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해보시길 바랄게요. FX의 Four Walls 함께 들을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 어떤 분들이 계실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번호가 1111님이세요. 우와. 하프 마라톤 준비하느라 아침 훈련 중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 나와서 듣는데 목소리가 아주 힘이 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이렇게 더운 때도 마라톤이 진행이 되나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가? 아침에서 괜찮나? 그래도 한 오전 시간대에는 기온이 진짜 빨리 올라가지고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훈련을 하시는 거겠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훈련하실 때만 듣지 마시고 다른 날에도 들어주세요. 1111님 훈련 파이팅입니다. 2756님께서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30분만 걷고 있어요. 워낙 체력이 바닥이라 일단 이렇게 걷는 걸로 시작하려고요. 근데 이거 3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거 아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30분이면 제 생각엔 체력 증진에 완전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걷기는 운동이 안 된다, 뭐 체중 감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뭐 저의 말은 신빙성은 없지만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지하철로 걷는 시간이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 됐었거든요. 회사까지 걸어오면.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먹었는데도 살이 그렇게 안 붙었는데 운전을 시작하고 이런 생활 걷기가 사라졌잖아요. 진짜 덜 먹는데도 조금 살이 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걸었던 그 생활 걷기가 생각보다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2756님의 매일 30분 걷기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제 얘기가 맞나요? 아니면 기분 탓인가요? 말해주시고요. 1111님 그리고 2756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바맥스의 킹스 앤 퀸스.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자. 아, 졸려. 아, 지금 몇 시야?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열일을 하냐고. 허위원, 장하다, 장해! 이런 걸 우리 박 부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진짜. 아 배고파. 아니 그 많고 많던 편의점이 왜 오늘따라 안 보이냐? 아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문 연 가게도 없는 것 같은데. 아 배고파. 어? 김밥집이다. 아 불 안 켜진 것 같은데 문은 또 열려있고 영업하시는 거 뭐야? 저기요 사장님.
1: 예예예. 아유 어서 오세요.
0: 아 혹시 문 여셨어요?
1: 아 예예예. 예. 뭐 드실라고?
0: 아 저 김밥 한 줄만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1: 아유 그럼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해드릴게요.
0: 네. 사장님 근데 안내판 보니까 아직 오픈 시간 전이던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1: 아유 아니에요. 요즘 내가 잠이 없어서 일부러 한두 시간씩 일찍 열어요.
0: 아 그러시구나 다행이다. 아니 저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괜히 방해한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1: 아유, 아가씨가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는 게 고생이지 뭐. 아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김밥 한 줄 싸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0: 아유 근데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인데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요.
1: 아유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응? 아가씨도 힘들지 않아요?
0: 아 뭐 저는 괜찮긴 한데.
1: 아유 아가씨도 이 시간에 나가는 거 보니까 참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아가씨나 나나 둘 다 열심히 사는 거지.
0: 아 그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유, 저희 둘 다 부지런하네요.
1: 그럼요. 아유 배 많이 고팠을 텐데요. 김밥 나왔어요. 일부러 재료 듬뿍 넣었으니까 맛있게 먹고 오늘도 힘내요. 파이팅! 부지런한 아가씨 파이팅!
0: 파이팅!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0: 가호 시작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자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이 가장 부지런하세요. 정말
1: 아침에 러닝하면서 네. 방송 듣는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미라클 모닝러들도 많이 계시고 뭐 아침부터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몇 시에 기상하시죠?
1: 저도 뭐 한 4시 반, 4시 5시에 반. 일어날 때가 많죠.
0: 아, 그래서 얼마나 일하시는 거예요? 회사에 꽤 늦게까지 그래도 계시던데 오후까지.
1: 뭐 그러니까 방송이 있으면은 좀 오래 남아 있고요.
0: 네.
1: 뭐 그게 아니면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려고 하지만 뭐
0: 최대한
1: 그래도 뭐 일이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아침 방송을 하면 확실히 이제 제 컨디션에 따라서 보는 분들의 컨디션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뭐 저도 10km 뛸 때도 있고요.
0: 에? 출근 전에요?
1: 네. 엄진 아나운서도 뛰세요. 왕왕.
0: 아니 아침마당은 좀 이상해. 거기 MC분들이 너무 열정이 넘치시고 그래서 잘 되나 봐요. 진짜 네, 그런 본받아야겠다.
1: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시진 않잖아요.
0: 네.
1: 다 뭐 출근 준비 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등원 준비 다 하시고 이제 방송 보시는 거니까
0: 그렇죠.
1: 저희도 이제 그만큼 뭔가 바이오리듬을 맞추는 거죠.
0: 진짜 프로 방송인 다 됐네요. 그러면 박철규 아나운서는 최근에 아, 나 이때만큼은 진짜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기억나는 하루가 있어요?
1: 기억나는 하루요. 요새 네. 계속 그런 것 같은데요.
0: 아 슬퍼 근데.
1: 회사 퇴근, 육아 출근. 아, 육아 퇴근, 회사 출근.
0: 하긴 요즘에 제일 힘들 때죠. 아무래도.
1: 그러니까 이게 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육아라는 게 좀 뭐 그냥 뭐 그래 뭐 애한테 밥 주고 놀아주고 이러면 되지 않나.
0: 네.
1: 보통 애가 있는 집에 놀러 가면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24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진짜 아이 키우는데 온 마을이 된다는 이야기가 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좀 쓸모없어지는 것 같대요. 뭔가 성취감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또 직장 다니시던 분이라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래서 아이가 무럭무럭 하루하루 자라는 걸 계속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0: 네.
1: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크는 게 행복이지 뭐 이렇게 저도 위로를 하는데
0: 그럼요. 쓸모없지 않아요? 얼마나 값진 일인데요.
1: 근데 이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신생아나 이제 아기 때 키우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겪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아, 어떡해.
1: 왜요?
0: 저도 이제 겪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1: 모르죠.
0: 아~ 언젠가는.
1: 근데 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이가 조금 조금씩 크는 걸 보면 또 아쉬워요.
0: 아, 좀 천천히 컸어.
1: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출근할 때. 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얼른 가서 아이 봐야지.
0: 와.
1: 또 아이를 보면 좀 힘든데 나갈까? 생각도 하고.
0: 진짜?
1: 예, 그런 감정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0: 아마 우리 상쾌한 아침과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계속 오래도록 함께 할 거니까 그 과정에서 좀 얼굴이 폈다 싶으면은 연재가 좀 커가지고 조금은 이제 육아에서 벗어난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럴 시간이 언제 오나요?
1: 벗어나기 쉽지 않을걸요. 지금 이제 150일쯤 됐는데.
0: 아이고 그럼 쭉 부지런하게 사는 걸로. 부지런하게 살면은 우리 바이오리듬도 잘 지켜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 에너지도 전달 드릴 수
1: 있고. 그럼요. 햄디도 네.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고 저녁에 뉴스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요.
0: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전 방송 말고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방송이 저의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모르겠지만 아기를 언제 낳으려나?
1: 마무리하세요. 내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딱 이렇게 다 깔아놨는데
0: 아니,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1: 자꾸 딴 데로 빠지네.
0: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만나는 걸로 하고요.
1: 그럼 내일 주말이다.
0: 예!
1: 네, 오늘만 여러분 버티세요. 힘내세요.
0: 자 저희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라클 듣고 올게요.
1: 안녕히 계세요.

0: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미라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이 종식님께서요. 날도 덥고 기력도 없어서 삼계탕 푹 삶아서 먹으려고요. 아침 간단히 먹고 아내와 시장 보러 갑니다. 달기랑 수박이랑 맛난 거 많이 사오려고요. 시장 구경은 언제나 신이 납니다. 시원한 팥빙수도 먹고 올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시장 너무 좋죠. 제가 대구에 살았을 때 서문시장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대구 분들은 아시죠? 서문시장. 진짜 큰 시장 있잖아요. 서문시장에 꽈배기 아저씨가 계셨어요. 진짜 제가 꽈배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퐁신퐁신한 갓 만들어서 나온 꽈배기를 먹은 순간 저는 진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꽈배기 먹으러 진짜 많이 갔었고요. 또 거기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아, 대구 가고 싶다 갑자기. 종신님 팥빙수 많이 드시고 혹시 꽈배기 있으면 꽈배기도 하나 드시고 기력 보충하시기 위해서 삼계탕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0: 신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4: 소리 질러!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영준 게리 네 생각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2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휴가 가는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정체가 더욱 늘겠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자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로 많이 혼잡하고요. 더 가서 목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 사이와 다시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원주에서 새말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후로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지리산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의 야성, 어?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거친 삶 속에서 너와 마주친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졌어. 감추고 싶은 나의 지난 날들, 기억하기 싫은 내 삶의 흔적을 말하지 않아도 넌 그냥 눈빛만으로 날 편안하게 해. 먼 훗날 언젠가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시련이 끝나면 내 곁에 있어줘. 넥스트의 먼 훗날 언젠가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넥스트의 먼 훗날 언젠가, 7월 31일 금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5916님, 우아조 덕분에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해졌어요. 오래오래 이 행복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도요. 김성경님, 우아조 들으면서 화장하니 더 예쁘게 되네요. 어머, 화장과 우아조 청취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아조를 들으면 심신의 안정이 손떨림을 예방하고 미소에 걸맞은 화장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으면 좋겠네요. 5479님, 남편이 106.1을 틀어놔서 듣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고맙다고 경아님 방송으로 전하고 싶네요. 어머,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에이핑크의 No No No 김태원님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들었고요. 이어서 에픽하이의 Fly였습니다. 김나무님, 요즘 알러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랑 콧물이 줄줄 흘러서 약을 먹어야 나아지신다고요. 처음에는 가끔씩 먹다가 이제는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참 나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나이 들면서 체질도 그렇고요. 입맛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죠. 참 이 끝없이 뭐 몸도 마음도 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이렇게 관리해 가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신길서님, 짜증내는 고객님 있더라도 내 언니, 오빠, 동생이다, 가족이다 생각하고 일하려고요. 아, 고객을 많이 상대하시는군요. 그런데 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좀 가라앉으세요. 저는 이렇게 반대로 저도 뭐 이렇게 고객을 마주할 일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람과 상대를 하다가 왜 가까운 사람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화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원래 왜 좀 감정적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더 화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언젠가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하고는 그닥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약간 감정적인 통로를 살짝 끊는달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편인데 오히려 신길서원님은 내 언니 오빠 동생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또 그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시나 봐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네요. 에코의 마지막 사랑 듣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할아버지 생신을 맞아 집에 모인 가족들. 아이들이 비슷하게 도착할 것 같더라니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딱 마주친 손자들. 사촌 사이인 아이들, 4-4살 또래인 손녀 하나, 손자 둘이 서로를 보자마자 말도 없이 까르르 웃으며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돈다. 그러더니 남매가 막내 손자를 가운데 두고 셋이 손을 잡고는 이쪽으로 걸어온다.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으면서. 날씨는 또 어찌나 화창하던지 마치 해님처럼 환하게 빛나는 손자들을 보니 우리 애들 키울 땐 이쁜 줄 몰랐는데 얘들은 어찌 이리 마냥 예쁠까? 그저 웃음만 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럽고 귀여운 내 손자들. 이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두고두고 꺼내보려고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일상 한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 한컷 731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자녀들 키울 때보다 손자, 손녀 볼 때 마냥 사랑스럽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예뻐하기만 해도 되는 존재라 그런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보기만 해도 예쁜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사랑 가득한 사진 잘 받았고요. 7310님에게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1284님이요. 꿈에 경화님이 산신령이 되어서 저보고 이제 그만 하산하라고 해서 산에 내려왔는데 경화님이 공원 노점에서 방송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던데 파는 게 부채였어요. 무슨 꿈인지. 예, 무슨 꿈인가요? 우리가 그 부채하면 약간 부채도사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제가 뭔가 부채도사 같은 느낌의 산신령이었나?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부채를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제가 응원하는 게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은 얘기를 해봅니다. 아 참 왜 이렇게 꿈에 저를 불러드리는 분들이 많으신 거야. 임정희님 신청곡 들을게요. 이승기의 되돌리다. 그리고 임하영의 언제나 너의 곁에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함께 듣죠.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윤현지님, 24년 2월부터 7시 2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친구해줘서 출근길이 행복했습니다. 7월 말로 종료돼서 이제 출근 안 해요. 아침마다 만날 수 있을지 한 번씩 둘러볼게요. 감사 감사 하셨네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 하시는 날인가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24년 2월이면 우아조 정말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 들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4179님, 출근길엔 늘 샛길로 빠져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좋은 노래를 듣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라디오를 듣는 거죠. 이렇게 좋은 노래가 흐를 거니까요.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그리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들어요.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Days on Numbers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양산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40도를 넘겼는데요. 이는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매우 덥겠습니다. 경남 위주로 폭염 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는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34도, 강릉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창원 39도, 양산 4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평택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송탄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대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군포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 강원권 원주에서 새만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입니다. 이 곡은 마음이 식어버린 연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렇게 서정적인 멜로디에 사랑을 주제로 한 감성적인 노래를 특별히 이것이라고 부르죠. 변진섭 씨는 이 장르의 왕자, 황제, 황태자, 전설 등등으로 불리는데요. 이 장르는 무엇일까요? 1번 발라드, 2번 키보드, 3번 체크카드.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를 어떤 장르라고 할까요? 1번 발라드, 2번 키보드, 3번 체크카드.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변진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9: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노래 장르. 오늘의 정답 1번 발라드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아 정말 변진섭 씨 정말 발라드의 황제 왕자 맞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 변진섭 씨 그 콘서트에 가려고 어릴 때 친구들이랑 그 떼학볕에서 기다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8960님 처음으로 문자 드려요. 엄마와 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는 딸입니다. 엄마께서 우아조를 너무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한 지도 벌써 4개월 정도 됐어요. 문자는 못 보냈지만 늘 차 안에서 퀴즈도 같이 마치고 사연에 감정이입도 하며 조경아님의 밝은 기운 덕분에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아 오늘도 퀴즈 마치셨나요? 0608님 오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오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학교 등원 지도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셨네요. 어린이를 위한 일을 이렇게 계속 하시네요. 0976님 고딩들 방학이라 몸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더 바쁘고 피곤하고 도시락까지 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 공부하느라고 학원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그래서 도시락도 챙기셔야 하고 그러시나 봐요. 고딩 딸들 수빈 예빈 지금 많이 힘들지만 1년 후엔 분명 셀프 칭찬하는 날이 올 거야. 아 고등학생 두 따님들 고등학교 생활 잘 하고요. 또 0976님도 같이 수험생 부모님이신데 같이 파이팅입니다. 응원 담아서요. 이승민님 신청곡 함께 들어보죠. 룰라의 3, 4 그리고 허쉬의 애인까지 함께 듣죠.

롤라의 3-4, 허쉬의 애인 들으셨습니다. 8289님, 이웃 할머니가 요즘 너무 살이 통통해진 저를 보고는 레몬즙을 매일 마셔보라 했어요. 레몬의 효능이 좋은가 봐요. 레몬 사서 해먹어보려고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신 거겠죠. 레몬 그 올리브유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몬이 뭔가 이런 건강식품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쉬어서 먹진 않지만 아무튼 많이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저도. 4152님,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하던 일 마저 하고 아침밥 차리고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절대로 쉬지 못할 걸 알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아끼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 시간이면 그냥 낮잠 주무신 거 아닌가요? 밤잠을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하지? 좀 자신을 아끼실 수 있는 여러 좀 방법을 모색을 얼른 좀 해보십시오. 4152님. 장숙자님, 아들이 AI에게 방법 물어보더니 비빔국수 만들어줬어요. 맛있더라고요. 참, AI가 앞으로 우리 삶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좀 기대도 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참 알 수가 없어서요. 두 곡 준비했어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그리고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몬로즈의 핫서머 들으셨습니다. 3069님 드디어 아파트에서 매미를 발견했어요. 엄청 목 놓아 울던 고놈이었네요. 여름 한철 멋지게 보내라 하면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매미 소리 엄청납니다 요즘. 박지현님 북한산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출근 준비할 때마다 매미가 우렁차게 울어요. 오늘도 덥겠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원한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또 그 사이에 양은정님이 새벽에 귀뚜라미가 벌써 울어대네요. 매미와 귀뚜라미가 지금 약간 그 이거 뭐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각자 울어대기 시작했나 봐요. 아직 더운데 철없는 것들 하셨네요. 디바의 왜 불러 4894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하이라이트의 노래 듣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2351님 차량 2부제 할 때 한동안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했는데요.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니 많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사연 쓰기, 버스 탄 사람들을 관찰하기 같은 거요. 차량 2부제는 지금 이제 끝나고 그럼 자차로 지금 출근하시는 거지요? 오, 하지만 여전히 사연을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4719님 아주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와서 제 쪽으로 와 안기더니 제 배를 만지며 엄마 막내는 태명이 뭐야? 언제 태어나? 하네요. 아 딸아 너무해. 옥수수, 복숭아, 자두, 여름 별미들 조금만 줄여야겠어요. 어머 너무해 따님. 하지만 태명은 복숭아로 해볼까요? 어차피 짓는 거 좀 예쁜 걸로 하죠. 복숭아라고. 이승환의 화양연화 그리고 이소라의 트랙 나인 듣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7057님이 출근 준비하는데 양말 한 짝이 안 보여 온 집안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강아지가 자기 집에 숨겨놨네요. 아침부터 한바탕 웃었습니다. 주인 냄새가 그리웠나 보다. 우리 강아지가. 출근 준비할 때 웃기도 하셨지만 아우 얘를 놔두고 또 출근해야 하네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박민님,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119 구급대에 실려 입원했네요. 너무 깜놀하고 걱정했어요. 다행히 뇌 손상은 없지만 눈썹, 무릎 꿰맸어요. 검지는 골절이에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어머,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지금 쾌차하고 계시는 거겠죠? 아유, 그리고 정말 크게 좀 다치셨었나 봐요. 뇌 손상까지 걱정하실 정도였으니까 그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조심하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57분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 가는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사이와 또 마성 터널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강원권 원주 일대로 는 작업 여파가 남아 여전히 7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그 후로 동둔 내 하이패스 요금소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이번에는 군포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이 군포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포곡 1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엔 건강 생각해서 설탕을 많이 안 먹지만 예전만 해도 설탕만 뿌리면 뭐든지 다 맛있어졌죠. 케찹이랑 설탕 뿌린 옛날 토스트 진짜 맛있고요. 누룽지 튀겨서 하얀 설탕 솔솔솔 뿌리면 최고의 간식이었고요. 맛없는 수박도 화채 만들어서 설탕 뿌리면 꿀맛으로 변했어요. 우리들의 하루하루도 마법의 설탕을 솔솔솔 뿌려서 달콤한 시간을 만들 수 있죠. 여러 사람 모여서 커다란 수박 쫙 갈라서 나눠 먹기. 갈증날 때 시원한 막걸리나 맥주 한잔 쭉 들이키기. 귀여운 반려견과 눈 맞추면서 산책하기. 이쁜 손주가 옹알이하는 동영상 보기. 또 옛날 아름다웠던 추억을 노래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에게 오늘의 설탕은 어떤 걸까 궁금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